0: Treasure Sinalam Jin Dayamu.
1: Si Tang Gong Jia Din Tam Natu Tang Ni Tang Lu Yong Xia Zul Xuan Lam Tang
2: Ni Zhe Din Zul Ni Zhe Jiu Tai Su Di Tang Lang Dun Lin Xin De Ni Lan
1: Da Da Xin Gu Zu Bi Le Xin De Ne Ge Jiong Long Qin Nian Qin Le Kong Kang Ge Long Qin Jia Di Tang Lang Dun Xie Bi Le Xin De Re
3: Sen Ke Len Ji Gong Kha Zang 前两天我就觉得这地上蓝天给林先生就告诉我我听的林先生做学学给他们也没得人给林先生呢别人说就没几个明白个点也没别就说话的比用的送这些呢学了林先生过了将这地上是比这把学就这些有下了一天弄的时候明白可以比中的给了地上过去的林先生大大生一般呢看给龙城街
4: 대당란도히빌린체나 내주고는라 딜라 님보 유즈 요르고 세단 쇼라 매제 좀치 딘나네 쇼람 딜라 데니 토 담보시에요 토 담보시에도 딜라 쇼람 춘주시에요서나 쇼람 딜라 준도 주바기 쇼람 준주 좀으로 와 준주다 데니 준주다 데니 뒤그 쇼람 뒤서 좀으로 데 내가 쇼람 좀이요레 다 딘나네 준구 쇼람 저도 다지 남준 아준 전차 년도 요르고 대단 저와 요바기 다지 르그 덴자다 대탕단 저와 요바기 덴제 고르카시지 송요레 배차자베나다 남준 아주 자동적으로 치르스나 내홍 제니 전배 다도 방송요레 내 홍진이 내 홍진이 저 내를 막이 홍진이 두든 세 쇼람서 예송요르고 딘나네 내 홍진이 저도 세단 쇼람 되니 다 내 홍진 제니 롱고 하고 니네 대 본론은 조지르고
3: 네네
4: 뒤그 전남자진 곧 뒤그 남신 조아리면서 가서 저참 조토 말고 된데 인사도 세단 전남되니 다 롱고 본론 조 신 조지르고 된데 인사 내론 제니즈 세단 전남되니 전 전버고네 남주 제문도 다데 내 홍진 조되니 세단 전남되니 상상전 홍진에서 내가 홍진에서 본 거래서 아니 르르 팬바도 저 렌저로고 디쇼네 어 된데 송요리 찍대리 니네 되네 다도 맨저 전진 저 상아 장제요리 되네 Nenghongok chitla ta meka ye lul tajo. Pechayana chik ngazu nenyam to sonu nabu gujo kel ta nomjila soba zorgo. Degi ngazu tata chik zosiro ta tazo kel tajo yorgo. Dea tundru zangna rego nguna Nenghongok chitla detang chitla tundru zubo gana. Da, teni kale kale shi la jencha sotan rinjor tundru remisu. To tangbo ngazu bu chazo gu sanlu nongla tazo jencha rima gogo Nenghongok dan tundru desong chitla. Te kale kale ta zishu la pa njor, njor ba zonru ra. Tundru rima do zidang shiro kel ta. आज समंदर से ला सोबा देन जो जिग रिचिन रे दु सो लुलन चांग जु दु सो ने जु हुंग गो द दे सोंग द जवा यो बा
3: दि जुनशे रे
4: दु जुशे रे जुनजु देने तारों जुनशे दे ला बेजन अन रे जाय रे दंग जुन जुन जुर द जवा यो रगो ते सोम जा म सुन युन बा द सोसा चुचिन मे फोंग बो द गे देन सिंग जे यर गुन जिन रो बा सोंग यो रे ते बे चे चे सोंग रे सिन ते सोम जा म सुन युन बा द जु दे मु माइन ते सोम द जे बो जु
3: Chuk
4: 我们跟把子弄的，打娘娘也把老茄子做，要不要把老菜也不要把，等着松死。打干椒嘛就去，嗯，等着等着，小人着的，打光开心个三三着的呢。等那几个啷个卡了哇，老茄没把，老菜没把，啷个不菜没把，等着到了满着死。打地小人，俺们着做，等着直接做，等着门口做，等着出门过去如果呀。对对对。个等家的开始吃香个，打到那松死。对。吃点，等你讲松着了着。松着了，人个个，等那隔天星子也跟人做帮做着的，也差不多那么松个个。
3: 배차기는
4: 야간 레진 개바된 만들었어. 야가 개바돼서 소소차 남자 살달리니까 요르고 되네 되네 인하도서 차리니까 요르고 혁체세제는 힐리니까 요르고 근데 인생도 개된 신절 약은 전조바 너나 너나 사단 로나 람다지스 너나 두사데 야보지 따고 그랬어 사데 로나 람다스 람도서 간제고 다든선 잔제 두자리 코에 된 인생 가히 로고 견은 뭐선에 란춘 좀 그러고 카 방거가 뭔가 얘는 약간저지나 차차발아서 뭐 준비 란데 강가가 뭔가라서 깨졌더니 여보 요르고 제모 된친 육도 조된샤스 제모 된다 좀 실로 만족스 된다 친보 있는면서 가서 된다 친보 인지 뭐 좀 로고 뭐 된다 얘는 로바다 냠도 송스 조된샤스 조단 된바 되네 때 가서 로반저 된다면 육발아서 뭐 토 다 육바 좀 그만저 있는 다 옛날지 선자라서 뭐지 롱 송에 고자라서 뭐 된다 친메도 육바 요게 된다 크스
5: 다이
4: 어 최선을 통해 이제 휴지 요르고 된때 말이나 지금 다 잡아라서 보고 말아서 보던데 투비 있는 거 지금 정성사게 간다 라캬존을 건 송세 야휴전에 조보다 냠도 송소는 지부 만족세 어떤데 협차점 송이요 되네 다른 데 마세바게 제 니냐 탑존 니 간제냐고 냐보 된다라서 보던데 뭐 요르고 데 니냐 탐저지나 지 세니 말로 주베 제대로스 다 간다 대산 다 세는 뭐냐 뭐 모르고 되네 로충화돼서 실은 참죠 되네 지 자자라서 버든데 간은 주인의 치조르고 자강라서 버는 주르고 되네 생간 많이 무서단 되네 가세셔는 참마서나 노는 너여도 카발라서 버려 로니라서 버 따치자 되네 카게양 내가 된다 그러고 섭정 좀 된다 있는 섭정 야는 내가 좀 있는 카게 다 좀이 좀 된다 제 있는 카게 좀 봐 봐도 저건 생을 주도 야르도고 생을 뭐 된다 그지 바체는 좀 매 어디다 생겨 좀 잠땡이 린데데 된다 일단 생을 좀 놀이 그 검시 여봐 되는고 된다 이제 약휴는 생을 마대는 야르고다 그건 생모 조지도 니 쿨이 두스르느라 니 쿨이 두스르 니 코그르 옛날에 다 가신 생이 쿨이 두스르다가 말이송도 그리고 된다 이제 체조 그러스는 생이 말로 배 제대로 신념을 디스 카잡드야 니고 효레 대인즈다 센은 많이는 니모 니간 소만 니드는 용지 말고 근데 인제도 쇼가 사마드 무잔도네 되는 세모 추즈 예서니 코메나 되네 쇼가 사마 무잔도네 니카 추즈 니서지 데 카잡조지 되는 예고레스 되는 느지 되네 라바르도 지 라로 톱세 냥에 쪼베도 나만 게든 니베 만나나 소가 쪼진 세모 통엔 르주 톰트 롬버는 조베스 님바르 니로 넘지는 조베 펜송요레 대체 저르스나 니카 니 국지지 메레 니모 공은 니 국지 대 조치와 두수왕대전의 소각 두수들 니고니 코그레스 되네 먹 땡라 소바가니 케빈 즉 자로데바 자즈 조그마레 총그즈노 모 총라그즈데레나 되네 가시 샘도 잠모 냥에 빼잖아 다 침상나네 메셰발라 소바지 된데 냥에 잠모 유도 요르고 어떤 소라 님의 거는 이 코네 하고 요레스 가기 내가 강아 잠모 유도 요르고 되네 로 겐바인바 되네 르그 톱라 소바 야보 메데바 롱넨 페르데바라 소바 된소 인 님의 거는 디스니 코네 하고 요레스 대바 표박이 니모공래더니 담무 년년이 말했어. 대 대상 전력이 기어나다 니모공은 이제도 여보 여르데 니모공은 이제도 두수령 맞아 송형국고 두수령 맞아서 봐 야는 추조 세가래야 막해봐 야휴리는 까마정아스 뉴슈스 등등면서 니모공은 두수령 뭐 이제 말했어. 니가 표현을 지면서 두수령 뭐 이제 때 백인 라소반 배치라소반 배샤자 대니 내게 뭐 이제 채용을고 뭐 니모공은 이제도 등등면하지 조국이.
5: 대니 그 불교사를 비교는 내가 실현시
4: Nekab jilan dhe nirajiri dhe yore. Nekab lako lower dhe shiongwa ki ta lukin nangsor zonru segumarwe tenso la chi kapde jyotam nirai. Chinri rishin na pecha yana trikom chukpa, yadang, driba da wungi luban chima chiangwa jindang kuwe shiong na gama jya zong yore. Di chizor shi na pecha yana zubo tab dehiyu zhungun dhe yana ma to yong rgo. To ji dhe nekab jilan jiri. Ko nekab to yong masi karu to yong margo ya. Ta Todo che yukursa, ma tsuma hiru ko sama saguru ya. O tizo tanda. Tri kom chukba, ya tanda riba. Ya kom ruko ka. Ka kom da che yukursa na ti, chun tongu ji ruko. O tizo tanda. Tene tri kom chukba, ya shu una. Kashi tenzo ka nyinga marisi. Tan dordu na kiena, toji de ka nyinga mari, triba de yang ka nyinga mari, komba de yang ka nyinga mari, chukba dan. Yana ma kubashi ajiso yurgo, kubashi yukju. 대긴데 티콤 죽바 야당 레우다죠
5: 디바드기서
4: 그거죠 대소코 내가 그 룰펜도 요바린 거고 롱롱 맨주 존저 배차이나 사마 마기오 받던 저 리버 카슬 야쇼 오는 거 제가

0: 고 데가 많이 송여래 오든데 산 니가 말했어 오 간이 말했어 오데 거랑 얘기 돈냄스 그게 오 간든 존으로고
1: 오래
0: 지금 줘봐 야든 오 니 니가 많이 다르게 차되고 오니 르바 칼로데야 간이 말했어 칼로 칼 두수두수 만돌 되네 치마 치마데야 간이 말했어 치마 조치 매기 치마 존으로 매기 치마데 간이 말했어 매기 치마 돈지다 그게 심도 거는 매기 치마 돈으로고
1: 오래
0: 어디도 ngogurzoshingo san chenegi na ko ngulit tsu la semdo tamo re son san nyama don pa ngyo sirgo ngji na te san gu dunga de so tis pa yeli zo dan chi ma ma de ngi na de ko tis ji
1: on
0: liang sa san de ji semne la so de ri de tab de bo de xie na pe chen na do ban de ji tamo ku na men chi ma don ro go de de me chi ma de ma de ngi go ro go me chi ma de ngi na de ne me de zo ma de ji on de ne me de tis ma jan ro go do de ne xie na un yin le ban chi ma xiang wa de yin de zo ba ba ji ro go 조바데 발루드 솔마 바지 데미스 조바 데르렌도 다롱 까데네 데네 파주마라스 만나주다
1: 진짜데
0: 돌로 오 진짜도소
1: 진짜 진짜 예로 맞죠
0: 진짜 진짜 예로 맞고 두수두수 동요 킹고 데 마돈나 체르스나 라바드 부 로겐 받은 데 있나 전에 신조 신고 다 간다 늦차 시면서 두소 근 내도소 나온 주소 단데 데네 케마다 감발라소 바데 디테 트렌드 도그 트렌드 중요한데 창조라소 봐 데네 직견데 점목 까데는 가서 저기 나서서 날리니까요 저 전부서 요거 저기 나서서 때 대야 다진 그 주차 그 규모가 레이스도 뭐서 저기 나서서 나지 니카요 데네 라바드 젠다 코웨션의 가마자서 저때 코아 가닝 말이스 코아 가닝 말이스는 진짜 돈도도 쳐 돈으로서 냐보도서 두토를 지어버렸다 냐보지를 두서 지어고 부모니가 나 냐보 냐보지지도 코 사마살레데 지과를 코아도서 감도서 배용 것 같아서 대수 그 파동 그러고 근데 인스드드니 코아도서 가닝 말이스 같이 잡아있는 근데 디젠라서 봐 존링이 가요래 다른 잡지하지는 다들서 왕보도서 레스 말하고 봐 만에 존은 존을 송요래 코아도서 본래지는 코아 같이 잡아있는 근데 지마 보지야 라서 봐 르주베야 누바드는 메레온 사마 만에 접단 주고 단 세마다 요래도 코 누바드 반냠네 로자 누바드 냠 다 만에 접단 하지 존들이 가 대이서 다지 제 곰 슈바 야단 지바다 우 니 르바 제마 샹완 친 친 너겐 친 요고 펜 펜조 고저로 그 참도 펜조 고 대소 고 뒤돌 마 맞던 너그 땀 마겨 발라서 왕 바 부드는 저 요고 바 부드는 그 친라서 동고 사저 산도 줄 마 돈에 접어도 마실 돈이 저 뒤돌 뒤돌
1: 다 신들로 마
0: 신들로 마 저들 어 다들 저 참아 내가 줄란 저지도 저체와 르그 라인 그 왕기 고 롱롱 메주 존도 저인가 근데 이제 라인 그 정도 되는 온지 그러면서 까이로 말해서 Then it is so cast on the good joint under the young Saturday Menji will load the regisseur song here.
1: Singer number. Tata Chase is singing in the dinner. Pur and showed you Minzi Kankin. Member Moramba Yama Gatin Yamala. Purge Suari beyond the song Reshini. Shulan is to call a gender tennis be dropped today. Number Simontin Vatil is his room. The game, Jushet, Yushet, Nigak Shulans of Mobuja, Dushet of the Kinator.
0: Tat Dushu de Namjavan and also two Namda 2 years or go. Yar Gun, 2 years ago. Then it up, Bugs or Banana, Jigband Jujan, Neg Sodan Hisong, Nesol Patnun, Dutol Yashi Yuri. Jinny, Drupa Nizu, Nima, Lodu, and Sandro Nizu. Then it is Yutra Yashion, Jika, Soga, Yaga, Dunga, Gundu, Gumezon, Dawanir Nizun, Dutol Yashi Yuri. Then it Dutol de la Dutol Susola, Mandrabagi, Jonam Tinta, Tinja Yuri. Tashiwa in the Taji, Tambo Gunkanda Jenrugo. Gunka the Gundu, the Jamoris, the Pangan, Shirok Namki, Jamoris, the Nonga, Medo, the Hukim Bombard, Babu Bogala Soba, Kasum Drugo, Kasum Bank, and Nanga Medo, the Martin Rion Sadu, the Ne Samad so Jujin Danger, Nine, Jolam the Chile Gursena, Jolam the Babu Gud and Lam the Tad Gose, the Barregu Guset and Gunja, Baba Guse Yurgo, that shall long swording, Barregu Guse Gunja, Labad the Handrum Bok Congress, Hand the Trouble Gujin Nagatimorango, Handrum Bogujin, then a Gamba the Tro, Gamba the Trizard, John the Hue, the Gamba the Pumot Zurgo,
1: or
0: the Dinsed, then so Jujia was Zoja. Then a Comba Regina, Comba, Sai Comba, Nirem Nand the Dead Zone, Comba,
1: Comba Trumbo,
0: Trumbo. Nizarido. That is not that Juju didn't combat the Yabo than Yurgo, Sano Nis, non combat a shell shago, Domiazotan, then the Dagan the Lone Swandom, combat Troboyoba, non the Jacktabla Soba, then the Machine Yan, Juju Zogo, and the Yanajik and Sanka, Jolans on Yurgo, or the Redon and Dordunikan, said Jonah Karina, Trobo Ragdangel, and the Gachimor. That Gundu Gumenigata, Jiguanaj, Gumet, and Labatrawin, then Jolam, the Nijibran has on the things that Gundu Jolam de Taronia Jordan, Gungachi don't general Gumet, don't. 대세도 간다 조선라도 야 혁치를 동안 든든히 되는
1: 지가다 서가 그 뒤에 전화 끊는다.

0: 나서 다 제가 소화해 가지고 뒤지도 냠도 지선으로 거 다서 다다다 벽소 가지고 나니 다니리 니리 존데 담보 지가 될 다니 디가스이나 지도 그 저러든 님하고 어디 접어지 난게 메드든 냠도 되네 군가사도 베킹데 야 다운 휴레 딜리 존센 때네 줄란도 천도지 된 거스나 조르지 렘바 룩 용다데 렘보치 쇼키에 잡으면 이거 총 잡으면 이거 되네 주변에서 수발아 소바자 저시서 수바자 군인 분야 조금만에 등을 조지다 되네 지체된 자는 더 그래서 지미차 사십오 등자 지금 아주 다섯 개는 뽕 등자 되네 지금 생각 좀 나라 소바 요새가 조선에서 단전이네 다 등산 랭카 동조르고 등자 사자지바 뽕 뽕라 소바 등자가 지금 사자시사 등자 조선 등자 누지대 지가이나 등자 조고 신거 되네 소가 그 등자지나 저쪽 그러고 니마데 자교 견조르고 니마데 자교 견조 등자 이제도 되네 니마데 등자는 효진보 누지매 봐 힌드블라소바 다 힌그 쯤알라소 그러고 등자는 누지 되네 롱스부 요사 등자는 누지다 추스모 그 루트죠 다 주부트죠 되네 내가 지금 머리 돼요 주부 양세 양세 주부 주다 되네 그이나 디스압주 되네 강반자지나 시칸된다는도 강바다 사이에서 솔직히 정말 신보기지 부처적 말에 된다유사 다 사실 지부 된다 디스 세와 시체사 된다를 누구 된다리
1: 되게 야카 그도서 되나 제시나 근데 되게
0: 야카 그도서 서로다 차 차바다 줄어서 뭐 렌히에 채워르고 된다리 자도 되네 메드로드 냠로들이 메드로드 바비바가 고시 메드로드 설 현으로고 된다 인사되지 세존아니가 돼 메드로지야 답신되지 된 고신고고 된다 인도지 사자 깜 깜히에 치사가 뜻은 녹여다 존람데 깜히에 치사 레메사 배잖아 캉박 토르고 된다라 마차바 대보 녹지도 내가 좀 모르는 거 마차사사 깜히에 치사 쿰박 토 가서 단려주고 된다지라지 되네 차마대바 되네 제단게는 내가 효기모 많이 봐 대버랑이
1: 대보시네
0: 대보진 녹지대 된다리 거
1: Dunkar,
0: you can't get it. Dunkar, the two country is Yakasa debug, Chibag needed so don't let us. Chibag needed Dunkal don't. Jimsen Telatin, Julam de Gutis or Chizogrogo, Kabur sending Hirtrim, Gugosid, Gutis or Sabonajirgo, Guset Sabonajilati, Tramashin boy debug, then the Gugunja. Tene, combat is all. Lenhet is Unayawa. Chakala sobatam, Sajesa in this lens on the Jarugo. Tinsanji, Kanzone, Kalondos, Lenhechis, Azosayorgo, Dizot under the combat solatic, Chok Chakala sobatap, Tendrele Nuju, Kandan Dodinikina, Soga, Tonga, the Sol, Nima, Sakichimu Yorgo, Tendre is the Niman and Hukimu Mundun, Sidem Nalando, Kamba, Lenhet is Yuba, Tendrele Dinio.
2: Bertang Silu Sori Yung Luta Song Tun Javi Niri Jutap Tang
3: Jong Tra Kanta Di Song Hizini Di Talang Tun Noni Limur Yu
2: Singinaba Tata Chicha Singibana Kamki Lung Tinja Di Talang Tun Hibi Legendary
3: Chinambi Di Talang Tun Sibi Kangi Lung Tin Singer Gashio
2: Natsu Chicha Lucien Ninja Di Tangla Sankur Shijin Yu
3: 치지 나츠린 틸라 도난시조 마지바 노루

0: 新的不错公康松大家期间新国出笔来听听呢北京龙庭年轻理工看给龙庭家我当你举笔修那么一笔来听谁第二个来听那点点一笔公正呢让兄弟用家我做别人没那当拉康迪克家书记三只来一三只来呢小路接动国家顿去短生了老扎总拉康中带的写信基地家错案呢南洋错当着我的修错音再没应力擦龙熊今年西路激动国家过去过年了，当了休；激动国家过去过夜了，三只垃圾家族从看几年瓦当，乾隆大境界松井冷阔几家女的，拉康呢？老扎总不当，今年拉萨索也没了从属王镇家来个些。空给大的扬州盲目洗把局，三只级门店的吃用呢？拉康拉着去伦敦的呢？啥都忙行，可娘不明白，大的确几呢？人没啥话说同意。空气老忙人傻逼搬家来，我吃年休点的，俺爹下手写句三大鸡巴当，我是拉得了西药水。对点那种三只懒呢，有了点嘴忙做嘴，没必打啥鱼当，胸卷那提把鱼多就一把水。书记三只垃圾，大把的写笔下里拉将大型写的，空气让一拉将笔再动呢，第二就没了。第一位打动，门推你拉更第个个偏几天。让女更月短一把时，敌人北军龙庭年轻立功，看别龙庭家，俺当俺就比云南西边来近呢。让兄弟家，俺做了边上门那三柱拉档，他跟戴克坚决都过节，他们就对家对学金。
1: 好，书记三柱了，公干啥？
2: 公干啥？
1: 那是书记了，但俺在跑这里啊，书记那个托马，俺在拉岗村这里啊，家属从刚出去走着呗。
2: 那估计。过年过生的吧，
1: 过年过生了，那是，但这都说起菩萨搞了吧？
2: 好
1: 了，老女士了，对不对？
2: 九二年的吧，初中毕业去吧。
1: 啊，那是。
2: 啊，今年初老姐，她三年能过来了的，新来的，的不少准备，三年多来讲讲解呢，的用还是很多，她都在那教书从啊，从就是走。
1: 对对对对对
2: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对对对对对
2: 对对对对
1: 对对对
2: 对对对对
1: 对
2: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对对对对对对
2: 对对对对对对
1: 对
2: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教不起我了，他年纪长了，这到处走不叫，教死点子，要啥你怕想去，要说给说给，录给录给讲啊。今年老子先不得了，你们就是来吧。
1: 啊，今年。
2: 哦，他啷个也没有。
1: 打打的，打打的。
2: 他怎么怎么啷个说给说给，这样录给录给讲。
1: 打打的。
2: 问这人个咋回事？
1: 他这个忙些，你啷讲多的？
2: 他做了弟弟年纪那大，估计过年老了的。几座人路上面老是塞的，样对吧？那个社会赞助不大，对吧？呢，我真正别接，我在庄子啦，你们家当别接的。几座人路上面老是塞，出什么
1: 了？
2: 那些老汉那边，可是忙早的，什么东西也不收钱，上面老是干一年的，刚是几天呢，到时候接一年的，赞助。我那张脸也不多了，他可能是一上来就这就是能，他人人都想，第一年了跌早了想，他第二组估计过年老了，上来老师叫弟姐，他当然修业绩，对吧？上来就挣着，难说了。
1: 啊，
2: 那在这边这人也每天吃不是都在穷死。当然是会的。
1: 啊，估计过年了，当然兄弟。
2: 我了。
1: 那是那是。
2: 但都吃估计过年了，当然是。今年这，对吧？过年过什么？过喜龙个对吧？他家嫂从个路走去店里。
1: 那是。
2: 但人家估计过喜，路基对吧？呢，他这个，摸着都吃小龙大筋。
1: 大
2: 筋。你这双筋龙个对吧？
1: 是吧是吧。
2: 他当当那钱那都全部是嘛哩，定钱呐。西子我是来敲门的，到你这儿去，见证去两个事
1: 情，
2: 或者是呢，那边估计姑姑的话不是，都见到去见证两个的，家属从刚的，你们都发
1: 出的。见证做客人那
2: 个。那对对，俺这地方第二 신주 레라다 파모창 서버 디 신 파서 올레르스타 단 조진 조진에 전화 자다 아담 서딘데 남랑 챔스 개미도가 시부스 메벌 녀동 겸에 좀에 찍도 안에 겐진기 레거든 조에직 짐시 망주 친제 아 이게 개급 기변마 어 조진이 남랑 한다든 동시 체르스 건 어디 체제 디디네디 먼저 일랑고 겐젠드 발라 지 펜데 슈체스르시 도체토스
1: 나서
2: 디네르 니도 제타이노 슈브네 제제 더그리기 당기 제가 있는다 로종제디 어 디심슈도 무슨 치료를 한다 근데 마치 어 미상 겨울로 보지 있는다 당기 로종 있는다 전주길래 있는다 전설다 어 즉 팀은 맹비기 심슈를 지을 도체다 지 구조 구구도 만했잖아 아직 니기 벤조 어 디스다 김장기도 봤던 거 당비 라마 수지를 봤다 아직 라마도 봐 담에게 원장제도 교회나야 좀 배신 주지 아 신주 나서디 디디네 전화 하장기 개체불실 어도 전에 신주 나서기 내가디 개체 물치다 섬리가 딘데지 코스 진에 구유기 송교 레벨 와 니네 장고에 변조 폐기에 돌쳐잖아 디디미 마시다 계급 진데면 너리 도세 숙첩이 할때 견주미 장이 나오 간지 제메고 예비게 변조서다 지화서를 얘는면 더 근주면 주제야 뭐라 다도 저서 니 대표이나 다티디 소세터는 소소터 그랬지
1: 아
2: 시지르 기타도 세 근데 왜 이게 삼로를 디야고요 지 농민나 로이기 만조이기 리슈치사 야고르체 다 조르디 어 뒤지 역시디 신주 나스제디 됐어 지가 진짜 니비 답슈네 제 다 시비샤샤츠 다 언니 삼스므르치 어디난다 만조 니슈라무 대베지제 두세다 니르제제 요만조 만고투 밀라치 두제다 신주 나스디 로츠 베즈제니
1: 구주고구네
2: 어 구주고구네 베게 예동게메 주메 구즈치 신주 나스리에디 제비나 차찬 단데제나
1: 나스제데 게마 단데디 수질레 콘송송 단데지 신자오야 디디 신 반저베 요메 사지 동바 한저로 간다
2: 신나 딱지 어 제기 제기 주기 주기 제서지 또 그렇게 들어왔네 근데 샤네 제비는 노델이야 그래서 지혜스럽지 대신 레기 삼레스 코체 즉 맨 마셔지 즉 먼저 보이네잖아 저의 실대에서 야구제 그래서는 더불어지 지차주의 배우지 도제다 간대네 간기인 수치와 이제제데 대비에서티 머리기 티컬스나 삼리난젠 다 가버르시 다 단단히 이제 뭐 니게 임했지 그게 미토에 봐.
1: 답산죠.
2: 어, 수수 답산이요.
1: 다.
2: 로디 카지도 저 비행아 저도 겨르다슨. 아, 항상 두기.
1: 아,
2: 오늘 칼에 십겹샤.
1: 뭔디데스.
2: 오늘 상대 겹샤. 먼저 파이다 두비나. 치료된도 폐계 숙제를체. 먼저도 받아 농고스르체. 삼리 코게메스낸다. 지금 미만도 없으네다. 다도 젠다. 통기체트야 체도 삼로스당제. 녀동 죽로데. 저기 이제 대사 치치지 말겠네 된제. 아직 뭐지? 아직 뭐 있다. 아, 직종 내기 뭐 직종 집어. 뒤에 넘어서 루체. 다 치치지 조선다. 다 정대 용기 미중이 주식 다 넘기네. 성리 거기 제일. 이제 치제 공부도 했어. 시그제. 도와다 미 내가 약을 제겨. 저간다 왜네. 소자이는 다 된도 간가 찍다가 취미 더 디나네 차샤는 미자 가시지 니비 아우테스 더 지금 출로네 가시게 버주인데스 더 버주디 디디 역시전 먼저 롱제기 해배화드샤 어디 디체체 니동 게로도 안 먼저게 디 롱진에 버주 집장 치추 예비 더 디나 차샤는 건조 Нетон чуглу, чилу, тагу чугине чашан, kajik tsulwa wenshe de saza dinre che kajik da diwa baju winde se che soso se gita galgan zamgi penju pender ju os tensu da di nyerong kelo de chasana da kiva kerti ya namgi ne diwa manzo ne diti nipada tensu dinje kiva ki pijung ki shingbi na tsui che ni 北京中医的最新了北京的了那都是你全国农村优秀人才的设计大门其他长庄金那种高校的就是来北京天堂位天堂位也从中间了的杨家的新竹那时候杨家的这样子米色的这是这样结果给我讲起 在你这边上天目镇那种啊别下个木阿东去搞不起不中了他挖东安最大满座你这里为难着那就工人单元是的满座是没了这上面出的了地方也管不了都觉得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 我们的人民都在这里面做一点长在的门口买的一点点人意都在做这么说也穿了呢阿家去当送阿家我们了当送进去给草皮切了把他们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0: 제바 지구 제바 또 참단 아 내니 되네 차잔 또 망조 용기 찬남 주신의 꺄제네 나간줄 하간디 어 비제토 이게 베게 돌두센 괴괴버티 동원 세대버지 랭이에도 제셈남 삼당윈다 가브르스투센 놀 에지기 먼저 이 베게네 차잔에 에지기 나간 아 디구시디 소자 종기 정도정리 숨지소인이 나네제나 레니 이게 말았네 신이 우지 강간을 기고 대게 나서디 뭐네 정네 벤조 이제 토이기 베게 난갈 두첸 리션 두첸 두기 다스지란 칼레카 치글디리 무티인 베진 치아스 로스지 캐가제 네 우지 강가 이제 파저 데네리 어 난저 저 체우스면다 도센 용마레 라디 티로 체닝 게브리스 싱이스 미드월 소즈 제카블스 지금 말 만조리 셰프준엘레다 지금 만조한지 다니 나시시미 녀동 미스터지기 판데기 만조기 삼동다다 단단해진 만조 양조 서치기 땡조로 할샤 카시 메바당 안지 서치라 고레 징지 실리스면은 먼저 개치도 먹고 데리 경비 레치도 먹고 지단당한 저기 갑전에 전 아무디 정제기 냠디 변조티 공배동에디 저당부디 심기 디마 심미나 간서다 정제 변조디 따가신 슈치벌 주면은 이 먼저기 출 세디 슈치벌 주면은 정제 변조디 거거로 지하고 차이나 또 먼저 팔이 지탁주의 동대로치 계시디 슈치에서 시에서 두치잖아. 나다는 건 저기 저건 딩도디 자간지 봐. 이 당친 위신 타고 있잖아. 민어도 따셔. 나 딩은 저기 아 저런 이네잖아. 나 계급 같은 챕체. 캐나다 봐. 다울 배신스 보다다. 그러지 친다 캐나다 봐. 또 거기 견고기 초기에서 구유디. 야부시 준셔. 나는 이게 출로하잖니. 예전 있었니로 강부디결. 강디야 내가 있었음게 지인의 가정 단체 다디 졸디 당이 견제 담만의 쇼니 농업 지진교 숨미 다디 친기한 지진이네 봐 담나 쇼교 잡에 게스 당이 견제디 인구 갈라지 비기세 지금도라 다 단신 서체제 세난게제 서체 장암으로 동제 직대 제가 대바 지기 개나니 지기 저번에 쇼선 조건이 사하나네 치 개나니 니겔 카동 마지 장암을 통사제 이 신의 계주 고르수 대어제를 제비네 엔 지대를 누걸 어딘 레기 지구유 약을지 뭐 밀리네 다디 뛰어야게 조자교드네 어 마진디게 라첸 야민 잡을 시기 용벌 전 너다바 동에기 지중이 적선 동 먹을 그게 개그를 썼었지. 바통에 모술에 모았었지. 야불 참기. 어디 체전다 구유 상불지. 어디 체 준셔. 또 건조 비게 어 인공 클라스 세븐이요. 또 쇼라 이게 찜지지.
1: 나도 그렇지.
0: 건다 비게 단지 저지 딤부스티. 이 시내에 난기 로첸 중대서 지로 내가 진 로용디 이 시내 반난 로지. 시 카지네 차선 딩상 거의 초이기 때문에 엽적한가 다 딩럽진 그리그리 리고 다 매치스 건지 베지 동주만고 어들 지글로이 엽제된 저 베지 동문세 된자이 터들이 년거 잡신노 어딘 레기 직 샘데다 년거 세르체 또 거의 직 년군이라요 코나줄레 시기 다 년군데 어떡한스네 자퉁 클라세 두스캬르세엔 슈시 대도반 난기 즉 록도미 낸다와 두 건주문 좀 마도 디게나서 카디 초에 랭만 봐 어두 제제 다직 차인으로 어두 준제 영광도 가보지 어두 다직 당연히 지인에 다직 딩인다 봐 소세낭네 당한 저기 내무딩원 구지신다 지티 소세낭네 샤고 싱락스락스 케제 디에 칼라님도 꼬에제 소에바 다는에 전에 신나네 케모가르 비게 고게네 강가 얘기해서 세주저 대주저 설제

예바시 예니 한사 한통 시주미 한사 한통 시나 희미닌 체치 년중 라와다 혀 잡아다 요란지 니소 중이 닌카유 나니 리지 사와시 리차위 느딘 지 저체 통부오 유저시나 개념도 로시네야 가지 라테 메바니 디니 삼주 조니 차카위 자동 레장 가바다 주바 소선지와 소지 닌카 유비 녀제 차케 나리 김슈 디니 시 참으르가 메빈 지디소 뉴이 닌카 티위 시리다 동시 주치 시시도 뉴니 예교바라 야휴시 지니 나리지야 컨트롤 가와 나리지 컨트롤 통차나 닌지 네다 산주 세히 소지 니린 뉴닌 키위 Matama shiyi, nyanshira ngari ki kyo ngali samushun. Guni, nyewi siri la. Gawa, dujien, nyetsel mambo sui na, jane pobadang, mibin jitin jungi nyingka kimbo yu. Guni, jitang, jorso, zoze je duci lungtun minba, nyanshira nruri ki nyingjani, ki sunjan na, nrucing dang, senri ki ngakyu, ne, jatang, ngakyu la simbadang. Yoko shi ki ngakyu ni jia la sin na chanpo yu ba ki yin. Zhou nam cho, tata chi ji sin yin pi lin chin de na, biu yong long ting yin ting li kong, kan ge long ting jia, chino ga cha lin ting shi.

나타 앞에나 대탕기 니기 니시티 다 그래서 디기 니시 바지 아제나지 산로 아제 동고디 아니 좋아세 글린다로 받대라 근데 마 용급이 인더지 궁에 희반더지 더나지 차되기 어레스 다티나 초크 나초크 니라 제타 민주 세계요나 더니 동보 조랑세 민지 세다든지 좀 봤던다 띵겨레 아 따든 사이에는 가서 그 민주주의 가서 대가 미 당야세야 따든이 지 아가 든다라레시아 된다 지신도 그요리스 가서 그 몸이 자비 좀로노로 가르지 동저라 지 거래라 지 가는지 요르스나 담보세 담보 조람 되니 마피나 세 세가 마피나 미 미가 마피나 되니 지 어 든다 지 렘진도 그요리스 따든 디든 가서 그 미가 레스 접았대 최소도 유래 더 센 구나 아니 어 대타들 다 로조시고 그래서 대타 로조 셰발라 더니 세다 쫄람니 아더니 로조시고 그래서 데노 라파티 그래서 그 돈베라 많이 담지 수니 단이 담지 주니세 돈베 여러와 데인데도 네 파모치 망치와티 카나라 더니 세지 용 받더니 세 소비도 때 맛이 받지 공 소비도 때 맛이 받지 던지 진내 소라지 더니 코바는 니 파체 와도 던다지 나기요리스 다 무사하게 빼난 소마 그래서 주 봤다 더니 바바가 나 잘해서 주 봤다 더니 던다지 이제 해 파퓰리 지게 파체 와디 카노니 세지 세 사마디 소비도 때 맛이 받지 용기요리스 다 세지 된다는데 가는 지어스나 때를 세지 초시바 샤와 어 초시국이어레스 초시바 샤와라 더니 아주 그 미남지 롱스 조비크 세콘 그 레이타 야나 짱피자 아 되게 소수 오다 로 네바 아 사바 야나 님바 간바 롱바 아 더니 유스 제바 유스 마제바 아 던지 그 네바 제바라 소바데소 어 시국이어레스 아 데라 야나 아 대시차를 요데라 드니 세코나 제다 제다 어 대구요레스 대시구요레스 아 다 데라 세지 초시 바샤와스 다 보고서 아르비 요런 대시요고레 다 데라 세그레라 위나 드니 슈디랑 지진 그 세레이다 렌사랑 지진 그 세레스 나가 니에고요레스 다 자기라 산시 스피스 그도아 데다 연시시 스피스 니 나가 니에고요레스 다 데라 시디 랑지 징크 세레인데 이나 디 칼라 사용 비카스 아니 시와 코나 마이바 알아와 어 베나 응츠 그 젠조기 예저 린다 드니 마즈 어 케 데라 소파 듀피케 사마나 아타 세기오레스 디 주피난타 가르시 고르스나 쉐레스 존로고요레스 디 인디 쿠크 메라 시디 랑지 징치 사마즈 메테나 타기오레스 다 데르 페준다 지즈 가르 그레세 레세나 담 드르그레 나로데 드레타 트로시 데니 샤레이크 나로라 데니 노타 샤샤 아 데니 냐샤 파샤 아 데니 롬부그레 카셰지 요레스 아 야 데니 샤키 고가그 노니 세곤테 데니 아라그나 번차 라와 아 나즈 그 준디 통데야 그 비주사야 돼. 어 대소 그때니 시대랑 이제 그 세례 그 콘스토고 아레스. 나 니바드 가르스나 렌사랑 이진 그 사마레. 다 디나로 젠조기 시제 간다요레스나. 아 데니 나다 가이 메. 어 데라소 반두고요레스. 다 데라 사마그레레 간다 거르스나 베나 바차. 아 하얀색 노아제길 어데. 데니 아 나조 가르스그 어 쩡까 그 담배 어 대소 소마 어도들 대놓을 죽여래 근데 삼이 그래 놓니 빼나 존해 버세스 그러와 저기라 근데 신친 다도 어야 당제 아 샤모 공라포 눈차 유차 근데 룽예 지다 산지 총매스 그도와 어 대다 근데 쇼코 로코 로코데 난과 어야 근데 묘자 주산 아니 차르마 그셔데 좀 정말 하고 그러와 아마 시즈세야 돼 아 드니 라 하고 그러와 주고 시과 드니 자존 어 종근원의 자존 드니 저거 아마 신조 어 데라 소바데 드니 렌차랑 이진 그 사마
ལེན ས རང བཞིན གྱི སམ དེ ན ལ

Lepik jinshi tesu nyang rogu yores. Tati nipa di xin dan rogu ki tani nyingka yores. Tsaipchi sona tani wangza ki natsa tesu wangza natsa longwa mazi tani wangza ki nipa nyamaisan rogu yores. Tani dito nga zui ki jindi kin tsovi nala pache maa chewa di shidi rangi jiki samata saajil tsuma gabu shigur. Tani dito tani konglup shepa nangyuji ani tila neji jingi zubos ᱛᱮ ᱪᱟᱱᱚᱜ ᱭᱚᱨᱮᱥ ᱛᱮ ᱫᱩ ᱜᱟᱪᱩ ᱡᱤᱱᱫᱤᱞᱟ ᱥᱟᱢᱟᱥᱟᱱ ᱵᱤᱠᱟᱣᱥᱟᱞᱟ ᱯᱮᱱᱟ ᱢᱚᱪᱮᱜ ᱱᱟᱞᱚᱞᱟ ᱦᱟ ᱧᱩᱱᱨᱮ ᱱᱟᱵᱤ ᱫᱮᱵᱡᱚ ᱪᱮ ᱭᱩᱡᱚ ᱪᱮ ᱪᱮ ᱧᱩᱱᱨᱮ ᱥᱮᱭᱟᱛᱟ ᱛᱮᱱᱤᱱ ᱥᱚᱵᱤᱜ ᱱᱟᱛᱟᱞ ᱥᱤᱱᱛᱚ ᱜᱚᱨᱮ ᱛᱮᱪᱚ ᱢᱟᱝ ᱥᱟᱯᱮ ᱪᱚ ᱛᱚᱱᱡᱟ ᱛᱮᱱᱤᱠ ᱱᱮ ᱥᱚ ᱭᱚᱨᱮᱥ ᱛᱟ ᱛᱮᱥᱚ ᱛᱚᱱᱟᱢ ᱥᱤᱜ ᱜᱚ ᱭᱚᱨᱮᱥ ᱟᱯᱮᱱᱟ ᱜᱟᱪᱩ ᱠᱚ ᱥᱤᱫᱤ ᱨᱟᱝᱡᱤ ᱪᱮ ᱠᱚ ᱥᱟᱢᱟᱛ ᱪᱟᱱᱪᱟᱝ ᱥᱮᱵ ᱡᱟᱯᱟᱭᱱᱟ ᱟᱹᱱᱤ ᱪᱚᱨᱟᱱ ᱡᱤᱱᱫᱤ ᱞᱚᱯᱚᱞᱚ ᱜᱟᱫᱚᱵ ᱪᱮᱭᱟ ᱥᱮᱱ ᱨᱟᱛᱟ ᱛᱟ ᱧᱚᱵ ᱥᱤᱜᱨᱚᱣᱟ ᱛᱮᱱᱨᱟ ᱛᱟ ᱛᱮᱱᱮ ᱯᱚᱣᱟ ᱛᱚ ᱱᱚᱝᱠᱟ ᱵᱤᱭᱟ ᱥᱮᱱᱨᱟ ᱛᱮᱱᱮ ᱥᱟᱢᱟᱭᱟ ᱵᱚ ᱧᱮᱢ ᱛᱚᱵᱟ ᱛᱟ ᱛᱮᱱᱮ ᱥᱟᱣᱟᱝ ᱜᱟ ᱵᱟ ᱧᱮᱢ ᱠᱚ ᱵᱟ ᱛᱟᱝ ᱪᱚ ᱛᱮᱱ ᱨᱟᱵ ᱠᱚ ᱜᱟ ᱪᱚ ᱠᱚ ᱛᱮᱱ ᱥᱟ ᱛᱮᱱᱮ ᱢᱤ ᱜᱨᱮᱥ ᱡᱚ ᱵᱟ ᱛᱮ ᱥᱚ ᱤᱱᱟ ᱛᱮᱱᱮ ᱥᱚᱣᱤ ᱠᱤ ᱱᱚᱱᱥᱚ ᱪᱮᱢᱵᱚ ᱪᱟᱡᱮ ᱟᱹᱱᱤ ᱧᱮᱢ ᱠᱚ ᱵᱟ ᱛᱮᱱ ᱭᱩᱝ ᱜᱚ ᱭᱚᱨᱚᱣᱟ ᱟ ᱤᱱᱮ ᱞᱮ ᱠᱚᱨ ᱥᱤᱫᱤᱠ ᱥᱟᱢᱟᱞᱟ ᱱᱨᱟᱣᱟ ᱜᱤᱱᱫᱤ ᱪᱮ ᱭᱚᱨᱮ ᱥᱤᱫᱤ ᱨᱟᱝᱡᱤ ᱡᱤᱜ ᱥᱟᱢᱟᱛᱮ ᱥᱚ ᱥᱟᱦᱟ ᱪᱟᱵᱟᱭ ᱱᱟ ᱛᱮᱱ ᱱᱮᱥᱚ ᱛᱟᱱᱟ ᱭᱩᱝ ᱜᱚ ᱭᱚᱨᱮᱥ ᱞᱚᱨᱮ ᱧᱟᱢᱵᱟ ᱞᱚ ᱛᱟᱨᱟᱵᱟ ᱛᱮ ᱥᱚ ᱧᱟᱢ ᱪᱮ ᱨᱚᱣᱟ ᱛᱟᱫᱚᱝ ᱟᱪᱩ ᱠᱮ ᱡᱟᱝᱡᱮᱜ ᱠᱮ ᱱᱟᱪᱟ ᱢᱮᱜ ᱡᱟᱝᱡᱮᱜ ᱱᱟᱪᱟ ᱱᱟᱭᱟ ᱛᱟ ᱥᱚᱥᱤ ᱛᱟ ᱛᱤᱱᱤ ᱨᱩᱵᱟ ᱧᱮᱢᱚ ᱪᱟᱭᱟ ᱟᱹᱱᱤ ᱯᱟᱡᱟ ᱥᱟᱱᱡᱚ ᱛᱟ ᱛᱤᱱᱤ ᱴᱷᱟᱦᱤ ᱛᱷᱚᱱ ᱨᱚᱭᱟ ᱛᱟ ᱱᱤᱝᱠᱟ ᱴᱟᱡᱟ ᱜᱮ ᱱᱟ ᱱᱮᱨᱮ ᱛᱮ ᱥᱚ ᱯᱚᱞᱟᱢᱚ ᱢᱟᱛᱮᱱ ᱨᱮ ᱭᱩᱝ ᱜᱮ ᱭᱚᱨᱮᱥ ᱛᱮᱱ ᱫᱩ ᱱᱟ ᱪᱚ ᱠᱮ ᱡᱮᱱᱫᱤᱱ ᱥᱚᱵᱤ ᱱᱟ ᱛᱚ ᱦᱚᱪᱟ ᱥᱟᱵᱟ ᱛᱟ ᱛᱤᱱᱤ ᱥᱤᱝᱡᱮ ᱜᱨᱮ ᱛᱟ ᱞᱮᱱᱥᱟ ᱡᱤᱱᱡᱤ ᱥᱮᱨᱮ ᱨᱚᱣᱟ ᱛᱮ ᱥᱚ ᱛᱩᱡᱩ ᱛᱮ ᱯᱟᱪᱩᱱ ᱫᱮᱵᱡᱮ ᱫᱮᱵᱡᱚ ᱥᱮ ᱛᱮ ᱥᱟᱜᱩ ᱜᱚᱨᱮᱥ ᱪᱟᱪᱮ ᱭᱟᱵᱚᱱ ᱡᱚᱱᱟ ᱟᱹᱱᱤ ᱥᱤᱝᱡᱮ ᱜᱮ ᱧᱚᱥᱟ ᱧᱚᱥᱟ ᱡᱮᱱᱫᱤ ᱞᱮ ᱛᱮᱱ ᱨᱮ ᱠᱮ ᱥᱟᱜᱩ ᱜᱚᱨᱮᱥ ᱛᱮ ᱤᱱᱫᱤ ᱫᱩ ᱠᱚᱱᱤ ᱠᱟᱨᱤ ᱪᱮᱜᱨᱥᱱᱟ ᱪᱮᱪᱟ ᱛᱮ ᱥᱚ ᱧᱩᱱᱨᱮ ᱥᱤᱜᱚᱨ ᱛᱚᱱᱭᱚ ᱥᱮ ᱜᱚᱨᱮᱥ ᱛᱟᱯᱮᱱᱟ ᱜᱟᱪᱚ ᱠᱤᱱ ᱡᱟᱢᱵᱟᱞᱮ ᱠᱟᱞᱟ ᱛᱤᱱᱤ ᱢᱤᱜᱨᱮ ᱢᱨᱮ ᱥᱮᱨᱣᱟ ᱛᱤᱱᱟ ᱞᱚᱞᱟ ᱛᱟ ᱫᱮᱛᱟ ᱭᱟᱦᱩ ᱛᱮ ᱠᱢᱨᱮ ᱫᱮ ᱠᱟᱨᱮᱥ ᱱᱟ ᱦᱟᱥᱟ ᱠᱢᱨᱮ ᱨᱮᱥ ᱦᱟᱥᱟ ᱢᱨᱮ ᱛᱮ ᱯᱮᱱᱟ ᱪᱤᱛᱚ ᱜᱮᱡᱟ ᱜᱮᱡᱩ ᱠᱚᱜᱚᱞᱚ ᱠᱮᱴᱟ ᱪᱮᱵᱤᱠ ᱜᱟᱪᱚ ᱠᱮ ᱨᱟᱝᱡᱚ ᱫᱮᱛᱟ ᱠ ᱥᱚᱛᱚ ᱯᱟᱯᱚᱨᱣᱟ ᱠᱮᱡᱟ ᱥᱮᱱᱥᱟ ᱪᱤᱱᱤ ᱠ ᱛᱤᱱᱤ ᱠᱚᱥᱚ ᱦᱟᱥᱟ ᱢᱨᱮ ᱠ ᱞᱚ ᱡᱟ ᱞᱚ ᱫᱮᱯᱤᱠ ᱛᱟᱱ ᱡᱤᱥᱚᱱ ᱥᱮᱜᱨᱚ ᱦᱟᱥᱟ ᱠᱢᱨᱮ ᱦᱟᱥᱤ ᱨᱮ ᱜᱮᱵᱚ ᱛᱟᱱᱨᱟ ᱛᱟ ᱜᱮᱵᱚ ᱜᱮᱢᱚ ᱛᱟ ᱢᱚᱢᱵᱚ ᱭᱚᱨᱣᱟ ᱛᱟ ᱛᱟᱱᱨᱟ ᱡᱟ ᱛᱟ ᱱᱤᱠᱮ ᱪᱟᱜᱤ ᱪᱤ ᱫᱩᱵᱟᱨᱮᱥ ᱛᱮ ᱫᱩ ᱫᱩᱡᱮ ᱠᱟᱨᱮ ᱪᱮ ᱯᱟᱨᱮᱥᱱᱟ ᱡᱚᱵᱚᱞ ᱛᱟᱡᱤᱵ ᱪᱮ ᱯᱟᱨᱮᱥ ᱡᱚᱵᱚᱞ ᱛᱟᱡᱤᱵ ᱪᱮ ᱢᱚᱱᱫᱩ ᱠᱚᱪᱩᱠ ᱞᱚᱵᱚᱞᱟ ᱠᱟᱱᱡᱟᱱ ᱪᱮ ᱪᱷᱟᱫᱮᱜ ᱭᱚᱨᱥᱱᱟ ngesu ke tingsa na pa che wa chi ke chi je ge to de ge na za mang bo ji yong ge yor wa ko zu ge tin lo chi ji ge ga chi xian ma bo cha de ge yor le zi da to wang bo ge so zu ge ne ba de ha ju le bo be be na me gi zo me ya bon to to wa wa che ge de ni ro ya bon nyong to wa a de ni na ge zhe ya bo zo to ba o de ji ge de ni wang bo so zu ge ne ba ya bo de ge yor le zi a da de de du da to zhong che de ge nang de le de ni lo nga zhe yéme te tsó lo tene, ma yóna se mbogo yor ma tope, nga tsó yéna tene lo ngá chile deba te tsó gebo se mbogo yor wa, geba yéba, ta tino lo tsú nukor wa, ta tanda chiri. Tengi te tu, ko tsó ke tiga la lo trukye ta, dancha la le depi te tsó la gengon tsó mbogo ma re es.
개보다 개모스는 뭐게 말이스 아 로자 레데케 데소이나 아니 조포테소 니보차 드네 저칼은 자이트고요 아레스 아 소소케 사마 소소쿠토고요 아레스 로 주직 보메테 소레나 드네 왕코토고 아레스 배는 내소 파치와 드네 로 집저 산에 드네 담시치 노그와 담시치에 제드네 왕코토고 말해 망제와 돼 답지 지 파치와 돼 쉐게 얻다 아 다 고소에나 로 주케이나레 보모스 왕코토고 다 내게나 게 게모차 되거로 어야 다 고주 침주 나한테 롱어 그자 그래라야 제가 나서 알아봐 그 아이덴스 그 도와 자기라 어 대체 대초 그 나자 흉기 그 맞지야 용 거야 말서 롱어 그지 그래라 된다위 그 엄사 진보 어 엄사 딘비 그 로주 된다 요리스 다 고주 간데 제가 얼스나 어 대타 된다 예 바로와 조보 된다 뼈가 요 봐 아니 네 두바지 대서 만나와 어 된다 간데 제가 바래세나 어 맞다다기 니체라 사만테니 마도 사고요 마리스 다티 페나 파손소피기 조제타 테니 니만의 지 군세시 바다 니 사고요리스 다티 파손소피 조제세 두 카르세고르스나 너도 보크 소아르 비존로 나로 카르시고르스나 쇼파 자포 타우사 닝고 롬보 타우사 고모 탐보 타우사 싱게조 텐소르 사고르 티나니 쇼파 자포 타우사 고고요리스 자뷰 카르 사고르스나 쇼파 코라 소아 파손소버와 테니 도와야 보 절이든 사고르스 티 닝고 롬보 타우 롬보 그 코랑게 아 간라 벤사한테라 롬보 그야 언닝고더라 사마징게 주다 코로 자포타야 콘소아이 침보요 말데 짬보 있고 자기러와 닝고 사마테 사사고요레서 고모테 짬보 그 사마자와니 페니가 들은 신의 사마사는데 어더니 짬보 그더니 코랑 사야 시다요 말어와 더니 종종 지고요라 대나 위제지 고모데 짬보다 사고요레스 또때 자로라 간데 사고르스나 아니 저 많이 그걸 주수송 야나 이제 그 건달라 사마데 사고고요레스 아 대라야 배나 이제 나와로와 포악 배 이제 대와 그래들자 대소 사고고요레스 다 건다 고수 때 텐체는 사마 니름 사고요 말레스 아 대소 드니 또 근데 고수 가르세 그러스나 장종가 그 세레던다 마보치 사고요레스 아 배나 진조 다 드니 응급이 좋다 어 제가 맹기가 장조가 그 세례 때서 만보 사기요래서 맨 신토 그래요 와 당에 죽이나 등산 신토 사기요리 이네 신토 나로라 쉐드 나로서 요다 까까지 요리 때서 이나 빼나 중고 그 제다나 만보 요리 아 대초 파야보 척으로 마도 빼 아니 중고 그 제대 소티니 전조 그래요 와 되니 단장 만보 사기요래 되니 아 내가 그 개념 그 사마시라 사기요래 아니 동자 그래 만보 사기요래 대초 이나 되니 미그제 대탄라 너바 현대 집그 되네 사마다나 차대고래 대인데 대소이나 유래에다 파 빵야로 아 자동으로 차고요래서 배는 아주 그 로니 그 도공 사찰라 되네 야 랑정 가게 지원비 그 되네 그셔던다 요래 된다 세바이나 아니 가르스나 전조 그랬더나 용거야 말스 배나 음악 내다 등산 내니나 네 배드 카카차교어스 뭐마이나 아더니 코란 류그고레 류다 카타타 메바리 데 류라 데니 그 아따 따그 류센데 따더니 쇼그 슈조그 류다나 베쇼던 거여와 시스 언닝에 저그 제다다 고체 젠드고요 데니 디나랑 럼바소야 그 시민도 고요 데 소차상 그 미그 주보로 노바 chenpo yoro wa tenra yedi du nga zu ku lupo nal tenra mampo chi shonro gu yore is tenra ma yi pa kutsu ku rangyon ka ke sama sa gu yore is zaton se yate kari cha gu orsi na mi ti ki shikan chong gu yore is mi shika tim chong ama zi shika ti karin chong gu orsi ting koyo di kandra yi me ha gu yore is chong to gu yore is ting yedi du nga zu ku jindi lukya cho lan yata kutsu la mbe da ya ro wa teni lojo shi gu ya 아, 된다 차대기 요리스. 고초 가르스나 아, 사주치들 어떤 송교 말이스. 송주치들 사기 요리스 티근디히 하고 요리스. 아, 다 된다 저리. 다 배는 가서 그 점하다 다원의 제 찬송의 피나 아, 코랑케 논로라 다 진조군 거 버리 드라미든다. 아, 틀라자 요리스. 틀라자 요바 히기 요리스. 배나 등라 지레베게 제도 그 좀 그 거절로라. 점하다 다더니 那种西红柿，谁给我挖掘去了？啊，这大山子，谁给我的草莓？这都糖水菠萝是吧？啊，第一节了，等你，你别具体几个字嘞。
Ni yo ba ya ha gu gu yo res. Di jo di ji ge zere di ni ga re peng ga wo res na, zheng ge na za na me yong le. Di lung gu gu

포위 그 메조 속 거리스 포위 메조도 마수 바이나 아니 네 마음 제와티 포와 그 레다 당연지 마도 바제 아 다 든지게 내서 라 라서 바근 드니 네 쇼고 요리스 데데도 데가 속 그티 아자 사제나 아 그런 그 포위 그 어 마저 그 니바데 소 소만 초리 그 니반도 와 대야본 도스 드니 신창레 신창데 드니 가 속 그 어 다리 세 소주 잡아라 와 소주 사도 데 세즈 사딘 차로 야박 다 잡아나 나로 차다지 아니 빠르 빠주 야다들 신창 세거리 디그 런세시 드니 루그 톱 퍼게어스 어 콤바노로 주지 거스 베나 코바노로 주야 바야기 네바 든디기 네바 요레스 다 드니 무사게 든랑가리 드니 힌다가 가서 그 베나 어 차세그로 쇼레 바 쇼레 주야도 그랬더니 세든다다 드니 다로알레 주야도 세 어마레 주기베 비게 세 드니 만보 싶었지 네 만보 요거 어렸다 때 도레 때 담보 때 내가 그래 놀았지 대속은 뒤바지

0: 지구 계시 뉴지강 비주 시발 군디 동화 계급기 특주 전제 돕슈 말라젠기 튠주로 각뒤라 흉뇌 개발 제제니 전제 사르뒤기 중국 남배 대립전 조준의 튠비 특주 대교로 뉘바 튠비 강리 치고 전세 계급 돕진 조준 제배 멍시 대도 동화타 멍시 심주기 조구 가조타 존의 계부 나르베 카세소화 뒤메 사르뒤라 편비 전리 심주기 중함 준바 추세 토베 전제 정수 랑도 문규로 교부 용화 제치 구시 대규 최소토 롭스 공비 동규 롱아 생기 차르규 정화바라 추십 전에 추점 중규 최소토 롭스 응은라 공비 동규 균규 전에 창샤타 추비시 리규로 뷰세 토로 동화제 군디 슈킨 동화타 롭스 계급 돕친 조류 제규디 게림 사바식도 리바라 군디 동규 특주 랭게 계신 튠규타 군주 조경타 미나 소경기 남바 사바드바 롭스 센세타 시대 미나라 대교를 집에 뉴바 치로 동화 제제니 롭스 집에 십슈 뷰세타 추세 균용에 도로 동구 롭스 튠쿤 지교를 샤르크타 구디 렉소 동화타 몽의 동외 갱송 지수 치로 동화 장세 롭스 라다르 딩습 집어 제제니 로마 대당강 찬롱타 균용에 야르게 용화라 군디 동구의 시대인규 최소토 제도 대비 중국 조준 제비 롱안 생기 차르크 종합을 추십 전에 최점 종유 최소토 제도 대비 중국 조준 제규니 규림 대비 리시식인 비 전에 각주 탐진 야부 제바타 남무 탄 추당마 사장마 제라 송교 강리 제바타 중카 말라 레소 동교로 제교로 차르크 제바 남시 균도라 카데 후르타 조와 제기 동리 방미기 튕기 당 초와라 수다 종유로 샤와 제규 튠주르 兄弟라 兄弟 겸니 침경탄 춤라 천재 시주제기 터망 님송기 뉴바 뛴비 시바타 지도 뎀베 중구 조준라 콩베 사바 균체 메바 용화라 군디 동괴시 된규 최소토 중화 미마 지튠 계급기 쥐람 짐주디자 제팀 소주 철신라 추도르 제바마세 자튠토 최점 중화타 철신디 개용 미마 퇴소 균의 운유 행강라 취십 능규로 비유타 제규 최소토 쥐람 짐주디자 쥐경 추세 나르베 토로 동화타 디자 테기 년가 사바라 카데 후르부타 덴뷰 앙조바 짐주 레즈 나소 미라과 제바라 제기 동네 미마 망소기 미류타 교노르기 대자라 송균 티베 레과 제바타 뷰디 공필라 롱디 차구이 시대유 최소토 텐동 차튼 현다라 추도르 제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교용 미마 투소 교레 오윤 칸큐 오윤자 저러지 이치 주지니 저빈 게진요송 구디 튠소의 초소 최소 매비 팅의 주비 허예 양핑 총발 콩기 능미 냥년 시월 로진 다나니 허예 양핑 총발 냥년 시부시 저러지 이 구쇼 허예 랑니 저빈 키 접시 계진 시긴라 중국 미마 큐 초고 닝부시 갸긴시 콩기 튠유 정보 중국탄 절빈기 저튠 차샤나 뷰즈 능구유 측동국가 구주코송로라 구시오거예라 급튀튀기 절빈 숭초기 뷰즈인배차니 심수마시빈 내튠티 허예이 담닝시바 비유타 타팔 기진대비 슈긴티부시 키난비 구시오거예라 규토균 균진체니 중국탄 절빈기 저와 라르야 균딩기 콜람토로교로 기진대비 뉴부딘비 저규저원유 지디나오시
0: 第二个问题是杨塔北西宫前的大王族伯塔老林达尔北罗布中罗布斯北王的宋北京重建的西城区塔陕西行行汉中重建的基建这塔连根套极对齐伯塔德国文化组织我们的兄弟节目罗布中罗布斯罗文化经济给偏伯托比罗给连点的节约罗布中塔罗布斯北王的宋北京重建的西城区基罗布斯的最松西极度滚地当天理智绝用给制度卡国别解决了这么出伯塔 陆局及徐律内顿及制度卡加坦中松学吧西林图局吧他列图局吧列林局吧我对行住这些做内连接初级解决了什么文字资料切约重级社区的权用的老大的学吧他切不及帝国宁波卡级秋队局这他年月托卡宁波局军南站军队昂别约三里合议重民托卡宁波行行列军吧他重民集中你对昂康波萨巴的表演员 文章集团给地列协助他前来参为指挥机进行统一的场面图库的级别内团组织的交流第一天越谈中兄弟德西部团建立七八局空托可以给团控机动团扩展集团地部军吧其列给地列协助南征界前有八十北京重建的西城区三里河会议投资抗清安尼学杂界别出名王凤珍议协助哈江亚不多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토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啊，你啊，做罢了，把钱弄就完，等这个给吧，有事就。啊，他提出的啊，你确实够好的。天主千万没得，听真的。那边村民小菊接近的，姐姐千万级别弄听的，先跟千万男了，隔断下。这这拉萨五米七的里，从这里些种子切就进，大家级别用老别称的，选择新的部位，先送不。 等你到一把都吃了，就那他做把当家玩的，做把当家。等你到广东了，等你去这个牛肉铺那，吃你想吃你，哎，你就是这意思呢。哎，老爸根据认真金，而且嘛，那么就就，名字就把根据有一个月了，一把下，是呢。哎，你到做把当家去啊，等你学了个几天啊，真够了，你这得了的呢。哎，你这得吃了真的，哎，垃圾，吃就不垃圾。我那第一个就做把当家去吃的，等下看着吃的牛肉。
1: 老百根据认真经营，一笔干事了，他，你感觉老百，老百是啥的？他能把个明年去一百年呢？啊，他比老百容易些，什么些呢？老百吃成就老百当，老百定年子就老百，老百喜欢就老百的，老百损友吧？第二大部分老百是学了一万张买一把，老百是用子做吧，老百是吃上，根据的你一嘛，啊，一只大，哦，都吃了就那，吃了吧，哦，老百他就认真吧。 日些嘛，那就就一笔干就日些是啥的啊？但是那个在以前那些一般呢，啊，修罗巴个的呢，日些个用的少啊。第二个价格就修罗巴，真是个啊，记录的少了。等你日些也是你就要办的啊，日些也得啊。在以前那些一般呢，他价格就那个这个的呢，哎呀那个么，怕被没的少个啊，你打字呢啊，等你人也得等你价格是不要的啊。等这个是你经营这个，等你日些可能就给了。
2: 啊，你理解这个弄了得了去了，是吧？你为啥是去了？啊，这人家的工作做，等于是一般人呢。啊，你七八的、十八的、十八，哦，得了高级班的。等于就是在以前的日结一般的，可能这多比王的当班人呢，真是就当日结也是一样的嘛。一样的，没啥跟参参的日结是一样的，你俺俩过个肯定要班的。但现在你感觉日结是一样的，这东西王当班人呢，啊，真是就等于日结也了管的。日结也是管的，是的了。 你这日节，你这日节，确认日节，是送日节是呢？我到日节得了，也有把的。这个弄了到你这日节，大部分村办人呢，你这日节直接进这些的，再有像那个直接忙不及的，学的些也把的那进啥的。他这个弄了做的啊，当然，可是说不过，他学了话就下得说了，对吧？当，得说了，大个说的就提了，说不，等你直接忙不及，学起的直不个，等这个他有几啥的，得啷个做？你这日节是学的，啊，你这日节是学的。
1: 听见了，第三个王当呢，当白人呢，学了二级，他六级到我家干的了，啊，你托当不了，日些结果呢，当不二级日些的学完，因这个，等你明白的，你这日些是的，你这日些六级是的，在于前年二级日些当，难得个前年过了，七八没把打的，但人家这个弄了，他啊，没七八级，但二级日些就难得得是出六年，啊，得是什么出六年，难得得是出六年，他这个得学个前多少年可能前年的当呢。 啊，这就是怕今年的当，这就是这些可能就是讲白银子，等于你这日子是吧？就是讲等于个钱呢，啊，当你这日子的几把，我上那就对吧？他当对数拉是吧？啊，等这个哪里？啊，第一个第三个钱呢，一般呢，你这日子的多在小的，小了你就对了，几多在这个，啊，小了你就对了，他，啊，罗几多，小了你就对了，罗几多这个是什么意思？这个，等你三八的确实日子的，确实日子是安的，在于钱的大。 说了吧，就等于每个区就每区，等于郑州个区像拉萨嘛，到那区像就当出个，哦，地数的当那个是做点个，区像就出个的点个，第三个像那些办人呢，怕其他年纪人就当，还能顶住吧？啊，小龙年就当落地东站去，搿是兄弟的意思晓得？啊，等于区像人就出个跟这些人的，等于叔叔人些是的，叔叔人些的名额跟这些人做的，他没得动作拉萨吧，地数了，他偏偏个。
2: 가르쳐 디가 같은 데 지사.
1: 디인들 수수 리지다 리지 예금은 지 탄주도 쉬워.
2: 어디 되는지. 다 대소 리지 예보됐다. 아, 자세 기루는 좀 많이 났다. 쿵뚜상 그 소리. 어, 요 짱다 뭐 차디. 어, 디는 리지. 다 리지 마는 지 주스. 어, 디는 리지 그 용대서 마셔 발라요. 짓다 붙여 봐. 디는 쇼로 빠지 리지 기 마는 지. 나방 인히나 라바 띵엔저 젤 하바다 하바 히르지 라바다 하바 츠르지 라바데 라바 끈지 연저마다 민지 죄바 끈지 여세니 아니 대주 모짠 때비 그 민다 아 되니 대주 처바 때비 그 치 아 아니 치 뭐지 추어 베비 그 되니 계시 그 죄바 어 대소 그 이자르 죄바 따도 가레스나 아니 이게 좋아레스 아 이게 그 좋아데스 진이 이게 그 좋아데 라바 끈지 연저마다 리지마 타니나 지 죄죄바다 아니 민지 죄바 타니 지 죄죄바 어 던지겠다 이게 그 줬을 때 아 아니 아 히바샤진세니 아니 히바샤세가 됐다 단자위 치지 아니 히바샤진세니 아니 단자께 봐 왔다 던지지 차 단자께 봐 왔다 던지지 차 단데가 갔을라 아니 라빠까지 연전바 세디라 라빠까지 연전동 잡아도 간다지리스 된 라빠스 연전동도 간다지리스 이게 그 라빠스 연전동도 간다지리스 봐이나 지 저땅가 남바가 되니 용 그 죄자때 아, 되니 라바슴 나는 디드바리. 다 쇼로비 리제비 기바치장레 쇼로바 그 리제기 보고 된 책에도 마시기 바야. 시발라요. 아니 양세지 이게 그 좋아들 리버히고그레스 리버히바텔 라리바레스. 디인들 이게 그 좋아들 리버 마히나 쇼로바 기란 쇼바이나 그 리제기 보고 된 책에도 마. 시 토마레스. 아, 대 책에는 양세네 바야 용타 요마레스. 되니 아, 민세 주바건지 교세들 다 되니 뭐 된비 그 민 치바르 된비 그 책 아니 지금 청와 저버시비 그 나그 제바 탄제 이만라고 돼 아니 양세지 이게 그 좋아 아 데레스 양세지 이게 그 좋아 거니 대다 저기 바레스 데인들었다 아 데진 디고노나다 덴제지 양세지 이게 그 좋아 대소 꼬라 아니 짜드 때니 아니 마히 바샤지 인세니 아니 단자 왔는데 아 단자 왔는데 이 차대 왔는데 뭐야 단 내처리스 디르 아 드링크 아 가스베베 휴장은 안 되대 데인 아니 디세고 왕기 아 드링크다 아 지리가 참되다 나는 야진 데인들 드링크다 손딩 노나 손딩 노나 자위 찬이 아 아니 안 손데 취지 그 노나 아 데니 장한 그 취지 당 다이와 그 취지 당 아 기바시에 당 해라 희니 그 취지 어 대소 권이 안 좀 아 노디지 기바다 아니 데니 좀 봐 단자 그 데니 직들마 안 좀 다데고니 마 안 잡아 잡아 데니 취지 데인들 다 대단 제비 그 상이 자지데 친이세들 취지 그 기바도 처리스 시다 따기와 히비가지 따기와 때라 닌전동 찬 히바이나 스티 벤체 그 따기와 때 가능 인전 그레스 야 때라 지지 야네 진생다 콩간데 요레스 도와 담보이 드네 닝바데 체리잖아다 좀바 단자 좀바 단자지 갑슬라 아 드네 라바건지 연전지 지지 마나지 제시비가지 드네 라바건 히비가지 라바테 가능 인전 지지 마나지 제시비가지 지제도 가능 인전 기스 와다 디코르라 아 아니 나서 사이자지 드라그 존다 보시니 야바이 아 아니 지줄 헌디가 노나 아 아니 가서 니슬 아 다 선지바가다 돈지 그 용디 니 네 아니 가서 마이게도 만주니 아니 지르샤지 되니 아 아니 지줄 헌생은 나랑 가서 야치는 자용 정말 다시 될래

0: 다들 석질이 캡자셔서 남까리 인도통사 다들 드럭거히 어디무나 하라 맨나 드럭지바 랭게 라마 개사노도 던더조조테 나 안무치기 니마예 발락 바투숨쇼 송나 양두 담비 메두데 헤두 차라샹소 다제 예미 파르바 남송다 지툭 담바 숙소 포르굴랭게 바투 남테 그연로 동송게 인로 동투키 일라 카르마타다 다들 신네 닌다카 송젤라 흉다 다들 범판담사 닌기 하르카블란 담부 도자라 세게마 메세 도자라 세게마 메르 도자라 세게마 두미치 예 로토디다 다들 하라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ཁྱི ba katou la reva tonzon yo ba meton so kirbe podan yamba kalmi reva tonzon meton so kirbe podan yamba kalki reva tonzon yo ba meton so kirbe podan tonzon sam sam kirbe ge podan chan kal mumo tonzon selba te ye ge na la chza tar kat ko ba rinche se te selbo ge ganto kunche la ya la ma suji pe merum bar be kesa da la a di jer bo rumbo che te suji ge ri chor ni tunda cha da ya la ge ni ma ru la pu da da ber ti ma sin ji ta sa chu tun da da ber chi chi me to da ka chen cha da da gu ta po an la tun da da ber chi na suji du to jan na po ᱡᱚᱛᱮ ᱡᱟᱱᱟ ᱯᱚ ᱟᱞᱟᱱ ᱫᱩᱱᱟ ᱡᱚᱪᱚᱵ ᱜᱮ ᱭᱟᱞᱟᱞᱟᱝ ᱫᱟ ᱛᱟᱵᱤᱨ ᱪᱤᱱᱮ ᱦᱚ ᱩᱴᱟ ᱞᱚᱨᱚ ᱪᱟᱴᱤᱝ ᱛᱮ ᱫᱟ ᱛᱤᱜᱤ ᱢᱟᱨᱩ ᱫᱩᱜᱤ ᱛᱟᱯᱚ ᱟᱞᱟᱱ ᱫᱩᱱᱟ ᱪᱤᱱᱮ ᱦᱚ ᱫᱟ ᱛᱟ ᱛᱮᱢᱮᱱ ᱞᱮᱠᱟᱨ ᱜᱮ ᱯᱟᱛᱩ ᱯᱚᱱᱫᱚ ᱱᱟᱢ ᱵᱩᱢᱵᱤ ᱯᱚᱱᱥᱚ ᱫᱟᱞᱟ ᱛᱮᱜᱤ ᱡᱚᱡᱩ ᱦᱮᱢᱮᱱ ᱜᱮ ᱢᱟᱛᱟ ᱢᱟᱱᱫᱟ ᱵᱟᱥ ᱫᱚᱦᱚᱢ ᱵᱩᱢᱵᱤ ᱦᱤᱞᱚ ᱠᱟᱨᱵᱚ ᱡᱚᱛᱮ ᱡᱟᱨᱮ ᱪᱩᱞᱩ ᱭᱮᱨᱠᱟ ᱛᱟᱥᱟ ᱛᱟᱱᱟ ᱞᱟ ᱢᱮᱥᱮ ᱡᱟᱭᱮ ᱜᱮ ᱡᱩᱯᱟ ᱭᱮᱢᱵᱟ ᱡᱟᱦᱟᱸ ᱢᱮᱥᱮ ᱯᱚᱱᱟ ᱯᱚᱢᱚ ᱥᱚᱢ ᱭᱩᱵᱟ ᱯᱚᱢᱚ ᱥᱚᱢ ᱜᱮ ᱪᱮᱵᱟ ᱥᱤᱝᱜᱩᱱᱤ ᱱᱤᱛᱩ ᱠᱟᱥᱮ ᱜᱮ ᱟᱢᱟ ᱭᱮᱢᱵᱟ ᱛᱮ ᱠᱟᱫᱟᱱ ᱡᱚᱜ ᱜᱮ ᱥᱟᱞᱟ ᱭᱩᱵᱟ ᱛᱤ ᱪᱤᱝᱜᱩᱱᱤ ᱡᱟᱛᱟ ᱦᱤᱞᱩ ᱟᱢᱟ ᱭᱮᱢᱵᱟ ᱞᱟᱯᱛᱤ ᱡᱟᱡᱟ ᱠᱚᱥᱚ ᱛᱤ ᱪᱤᱝᱜᱩᱱᱤ ᱠᱩᱨᱠᱟᱨ ᱡᱟᱨᱵᱩ ᱥᱟᱢᱟ ᱭᱮᱢᱵᱟ ᱢᱮᱝᱞᱟ ᱠᱟᱥᱤᱝ ᱜᱚᱯᱛᱟ ᱥᱮᱨᱵᱟ ᱥᱤᱡᱤ ᱞᱟ ᱱᱚᱱᱟ ᱛᱚᱵᱮ ᱯᱚᱢᱚ ᱥᱚᱢ ᱞᱟ ᱯᱩᱯᱩᱡᱚ ᱯᱩᱯᱩᱡᱚ ᱜᱮ ᱱᱟᱜᱤ ᱵᱩᱵᱤ ᱠᱤᱞᱩ ᱠᱟᱨᱵᱚ ᱫᱚ ᱡᱤᱝᱟᱨ ᱡᱟᱛᱟ ᱢᱟᱨᱵᱚ ᱭᱮᱢᱵᱟ ᱠᱤᱱ ᱛᱟᱝ ᱢᱚ ᱛᱟᱝᱜᱟ ᱦᱤᱢᱤᱠ ᱯᱚᱛᱨᱟ ᱢᱟᱱᱫᱟ ᱵᱟᱥ ᱛᱟᱯᱚᱱᱟ ᱫᱩᱨᱡᱮ ᱥᱮᱡᱟᱨ ᱭᱮᱢᱵᱟ ᱠᱮᱵᱟ ᱱᱮ ᱤᱧ ᱚᱞᱟ ᱪᱩᱵᱟ ᱛᱟᱢᱮ ᱛᱩᱠᱥᱮ ᱪᱮᱝᱜᱮ ᱥᱟᱵᱤ ᱦᱤᱞᱩ ᱛᱩᱝᱫᱟ ᱠᱟᱨᱵᱚ ᱫᱚᱡᱩ ᱛᱮᱨᱩ ᱠᱟᱱᱫ ᱱᱮᱵᱮ ᱜᱤᱱ ᱯᱮᱞᱟ ᱯᱚᱱᱥᱩ ᱡᱟᱞᱟ ᱛᱮᱜᱤ ᱫᱚᱡᱩ ᱛᱚ ᱦᱩᱴ ᱠᱚᱢᱚ ᱠᱟᱨ ᱛᱮᱜᱤ ᱞᱟ ᱠᱟᱢᱮ ᱫᱤᱛᱟ ᱥᱚᱪᱩ ᱥᱮᱫᱟ ᱡᱟᱛᱟᱯ ᱠᱟᱨᱢᱚ ᱵᱚᱱᱫᱚ ᱞᱟ ᱮᱢᱮ ᱞᱤᱝᱟ ᱪᱟᱱᱥᱮᱜᱤ ᱱᱟᱞᱟ ᱭᱟᱡᱩ ᱠᱟᱱᱛᱮ ᱠᱮ ᱯᱟᱞᱟᱱ ᱛᱮᱱᱮ ᱤᱨᱩᱜᱤ ᱛᱩᱱᱫᱮ ᱜᱟᱞᱟ ᱥᱚᱠᱫᱟ

0: Düsere sancur.
1: Düsere sancura.
2: Sei na ba zu kong kaso, xia la ma la ne ga ma ngai sancura xiu yi. Ta song san gui bi chai jin yu se de dan bi ni xi du ki ba ye na. Jia xi xi jie kang tun xi dian jia wu yin tian ka yu ni kang ta xi de bi. Zhen zhe ru jin jin bi. Xin nei zhong se bi ji jie nian zhe tuo da tuo zhang ni. Ya da sun da, dun da sun su, zu ni dun chang su. Zhong se ji xin nei dan, xie la yong bai su ba ren zhong kin jie. Dian jia li dun lan ka bi xiong nui jie ba dan. Sa gu ka ki zhong se ji yong lan zhen zhe dian jia. Nian ka wu sun xi xiu qi zhu dong ju ra gu de dan. Zou chi xi bi li dun, gui zhe xie ba zhi. 中国某某某看给卡松恰恰西比母鸡顿鸡长一零五百页呢德雷希达当不能安排把的让姐姐某某虚过节母鼻通气过冬去了过去节冬加盘呢开了了母鸡加许多颠簸退把日一路年多年周六第一次从南对学节中吃大鸡稳定起过卡松 石家庄多帮过筹办党协会托中央集中七十里段村的工队来的登山行李满了地区准备党五洲节中七十大集东西把决定做协的中国中七级地区村南了大集行李中七十卡给比达工朋友觉得工队东村安排协会把日 中国党一些农民，我们敦促了，但是问题解卡松，他这一笔账也是三月了，也拿该就比一些农民，我们敦促解南章两里党村段，跟着里段来转接上报团员，现在逐渐凝结，我们敦促因为你党不着村段跟着就去，过冬就是家里盖一把日。
1: 卡松帕克森城解释论下巴集现在的年月的土一两档阿里瓦拉西地准确及一切体文件进退雄化档帕克森城解等该后年被瓦拉两年当在永久了进退之列段本月解决一把日可比这个就注意的是可能及 阿里库巴拉东南加顿协修阿维切入东瓦拉国丹东阿坦阿里加学了他才不怎样没被选择一把日今年可比行政部长若德日给西江行政人尼格托阿里库巴拉东南加顿协巴的可比萨加当面子库追了铁卡拉修建铁绝别可比某忙从马拉内菜全部入约解决一把日 阿里西居地用扎协个比没有呢可比协出三人入侵一把日
2: 가망아 이상조로 장은 시도 시비미로现在就这一年阿里新进特朗普阿里党伊朗瓦拉准吞着的越北美尼每天开越伊朗了没比东德的东就没把最解决一把日 日本天母三角卡格内族表演呢，一切就接你的协助，提供陆续公司辅导宁德罗卢康党表演的罗巴族给，却将出了不必来段，他说一把当地过宁德罗巴族给，却将出了不必来段，长期被军队民兵年代的，却送最近登过宣学活动，配起人着有八日。
1: 在罗南区中间的卡地北学节团过了第一年，浙江给七里来自村边文学节，浙江给七里来自村边文团节初一天天当大爷七里这个别一点，那就中间就去空段马拉拉校园内学节七里当来去学别，我们全长沙当布置年间来去的内派团吧日。刚刚我以上就说，咱们西多西北面龙。 你得让用金平均给送金平均给就是恰公金平均人工多的黑别清清洁黑人穷洁要用金平均给就能胸肌满足出了恰不得的东西吧是满足出于清清头年被用平均给就是把黑黑的黑帮在你大的黑的面积人工多多的美女男这个月吧是
2: 在六千多年之中，这届甘肃、彩叶、黑茶族啊等许多的居民，吃的中啊，居民几多当了，相对这把所幸的。甘肃冷楼一种多当下就是工地多年，满足的火神公路干了黑白，大把的。您这种去用街中做那点可是一家过去过安逸。甘肃冷楼短缺的火大些呢，人工过吃家的送索的拉日月，初一过去当春一就吃这一把是。你对南嘎这一种。 罗区乡附中的安徽民工中起了，边和村的罗中瓦拉扎托尼没得听着见，过着日八日黑过白一把日，黑过白又多，三年年级给了村娘多人你当，又过着这扎八夜点八当，碰到我家的黑路手机黑过，昨天拖八一把日，现在把天地都是这三角学差了。
0: 난사 골이 찬지자라 사코르 체이저라 루딘주
1: 유이 람보르 사든바 까나 치지어 로토조
0: 베젤 라토
1: 베젤 루튜린치
3: 생각나 봐서 공감사 다다네 부조 롱천년 체래 콩 칸기 롱천체 부조 로토쇼 주투리 샴라 부랑 조조 메츠카 나브리카지 힘조소의 존재 나위 부조 로토라 예존네 부 메타류 다와 이피 다키타 자카 칩조코 무토도디 체쇼리 로사히랑니
4: 제제제 딩코위 지라라 게팀바 조거 사기 냐와 양옹은조 랑크챔 제티 야르타 쿄모 로다 쿄와 치주 남릉 유제 나창안이 정디 우토 야르소 간친달리 나치당 상혀서거든 챵딩고츠 진대장바의 요마제바당 류제바 쳇동화지샤괴 로크더 자탕라 촌텐동당 챵지 슈닝은고가리가 야보시괴즈 큰거 다던노이나라 치주 남릉 유제 나창안이 정디 우톱존다베다 예바가 우통거 추신가 더니 간친달해조다 푸게 간치드이나 달롱반달펄해지도 더니다 나치도 상혀거 서거카실다 렘이 차두이난고초우신가 땡외 진데게 용바디엘 요마제지젤렌라도 류제지젤렌라 쵸톤지젤렌라 데게클레가야모 조괴제캔가 드닌조크게 자통리나라다 촌젠돈조지케레가디기 야모조찰리도 아니 슈니 멩고클레가다 소야모조괴제캔가
3: 드네 치쭈솜 니드조지가차 니니 니마랑크챵드송 다단자 랑디 치쭈솜네 시디치 쭈솜 파르 봄토로 뎨브장 로코토 카와챵드 중진조 우장 로제 힝부사코토 가스 차동 파버티 수티다 너버고사 그 치니제 니프시다 응아차 예네 야 토미랑가세 야나던 로츠츠데브시 야 심플 밤나만 퇴휴 상가말 니토초 뎀르즈바 타 베다 히바 기치바 쭈솜 니드 조지 응아차 니네 니마 니챵 쭈니능니 니마 기챵테 랑챵 소시다 테랑챵 송두 타다와레리라 다단 잠데 쪼브존 니델티나니 다리 다완디 답달 찬스나 다단 잠리다오 테네 베다 히바 기치바 쭈솜니 베다 응아바 기치바 쭈솜 팔라 본토트 쇼카나 키드시나 본토트 로르키다오 테네 힝로만 쪼게 이잡 구지 뎀잔 룩사코토 카와체드 쭈진트로 우이잔 로제 힝부 사코토 깐스 차동 버르티 수티드 넘부티 길한 고소 그리제다오
4: 제제 Tsinye sum, che yi ngachan ngani tsinye ye, che yi ngachan sum pa nima na zi kwenge. Gung ma do, dawa shibu, deji do jin teme bi, nga pa keru ji dawa ng si, nga gu lo, simpun no ni xe de, deji jo, zhe zo ni do, hachi no de, nang la, lo no uo kang la ni, yi lam xe lo, pulu ju bi, ci la, ci la me zi kwenge. Deno yi na, tsinye sum, che yi ngachan ngani, tsinye ye, che yi ngachan sum pa nima na zon, da nina je ke xinge.
3: Tene ta dawa riri la, jitang saajun milao gen juwaan ka kamkhe checho riri dao. Tene peda yipan dala chansu na, jia la daan dara zakar nam juwaan mechu long zom jie, kamar ju chiwi yo jie namkhur chi ya chaji papsin jai. Sebda ci juwaan ni basan jen dun sar lakpa nipi ui da xajay to chachu tolong cho. Ci niyegu ni lakpa namri kamar ju rin, xajay to namkhur chi yang chachun rin du xii. Ta dawaan di zada kama gi jordan rewe te la ti ni, Jena chapa ki patsi tindang buri zi dao. Ten sebra tsi chunga ni pasan jindu sar lakpa nipi ui da xajay to chachu tolong chungi. Kantar dawa yipa tiki chachu ti ndang buri zi dao.
4: Ni bada yipa ka si imba tsi gole xina la. Tsi pa ye, nga, dun, ju ji, ju ni, ju sum, ju ju, ju ji, nye xio, nye xio ni, nye xio sun, nye xio nga, nye xio ju. Sun ju ji ji gole yin zi kwenge. Da gongli nga ni ka bada yipa ka da xindo di xio sar ko. Xiam la dirin ka zaka tsi jo gole ngote xio na.
3: Tene ta tren ki zaka tsi bju xio na. Tereyne puu metalu dawa yipi tsipanya xuji, jida chukbu yi tsichu suam, riza penpa, kama chani, njongchu sami, chuchi saro, jowa zangbo, pomtao loo da hachi notu, tereynamgo na toji namgori. Xiongba chuchu doyanta ningo chuchu nipanyi la da sutan sam kail. Saani poe sinye xugo, za nima, njongchu meni. Naani poe da yipi namga, za dawa, njongchu saachu. Yini poe da ngapi tsijay, za mungmar, njongchu melao. Tendi buji loto kyu tsara.

0: Tene tarong te ma sepa ke je nye nya tab zonda. Nye kante nya go. Nyabo ten tala soba tena mambo yoro go. Tene nye nya tab zonda jina je cenye ma lo, zube jode lo. Ta kanta ten san ta cenye ma nye ma mambo yoro go. Tene lo chungwa te so shalin chamjo. Tene je jajaya la soba tena kanta zuyo na chizo go. Jakaan la soba tena zuyo go. Tene cengang ma nye ma zo tanda. Tene kasi shalin chamma so na nong la do yodo kaba la soba la yin. Lo nye la soba ta che cha. Tene kakye yang leka tunda rukwa lopjong zomba tenda yin lopjong yana leka zomba yin kakye da zomba yi chaman zi tenda je yin kakye zomba bada zogan cenla zidu yaar zolo go cenla ma yin da ge jik bache na zomba me oda singa jam tengi rindu di tenda zi dan cenla zangmong duli ka gomshi yoba tenda go tenda yin sada yakyu rin cenla ma tenda yaar go da kon cenmo zo jida ni kuli dusu rindu ra ni kuli dusu ni kogu rindu yina yang da kasi cenye kuli ka dusu dagda mari songdo rukwa tenda yin che zogu rsina cenye ma lo zube jidelo shinye mola di kazabda ya nigo hiyore. Den yin zidda senla ma nyan nimo nyingan soma nidana yongji margo. Denne yin zidda shoga samad mazando ne denne senmo chuzu yesa nye kume na denne shoga samad mazando ne nyingka chuzu nisa jide kazabzo jide. Denne nyingo res. Denne labarda jik raro topse nyange zobe to mnaman gedan jibwe mna na soga zobjin senmo tongwe na luju tomcho lombaran jubas nyingbar nye lo namjiran jubwe pen song yore. De chizor sina nyingka nye kukju jimele nyingma gongla nye kukju jide. De zochewa dusu wanda jina soga dusu dala nyingo nyi kogu resi. Tene mga tenla soba kani kebe na jik ra ruwa deba. Razi zogu mali chong gizza numu. Chong ra gizza dala nda. Tene kashi semdo chamo nyange pechanda ta chimsana na mishewa la soba jik tenze nyange chamo yudu yoro go. O tenso la nyime gong nyi kong na yabu yoro resi. Kashi leka ganga chamo yudu yoro go. Tene lo genba yinba. Tene lugu top la soba yabu me deba. Lungden per deba la soba tenso yina nyime gong na tisi nyi kong na yabu yoro resi. Depa pyoba ke nyimo gongla tene tamo nye nye nge maresi. Tene tengsang tsenle ke xie na ta nyimo gongla nye jide yabu yore de nyimo gongla nye jide tusu rengi ma zhaa songhiong gogo. Tusu rengi ma zhaa si pa yana chuzo sheka la ya ma geba. Ya xio re na kama jonga si nyo xio si tenze misi nyimo gongla tusu rengbo nye jio maresi. Nyiga pyo san na jimisi. Tusu rengbo nye san te pekin la soban pe tse la soban pe xia jia. Tene nege mongbo ji triyong rogo. O nyimo gongla nye jide tenze yonra ji zogu xio.
1: Tene gen pikuswa rabi yonan nega xio lan si dekin de dar.
0: Nekab jilan rinajiri diyo re. Nekab lako lower dis yonwa ki ta jik luka nansor zonru segumarwe tenso la jik kapde jyotam re. Chunru re se na pecha yana jikom jukpa yadang jiba da wunyi luban chima jangwa jendang kuwe shon na gama jya zon yo re. De chizor se na pecha yana zubo tab dekhi rungo dikhi yana ma to yon rogo. To jide nekab jilan jiri. Ko nekab nekab to ono masi karu to ono margo ya. Ta Todo che igurus, ma zoma hiru ko sama saguru ya. O tizo tanda. Jikom chukba, yadan jibat. Ya gomu rugu ka. Ka gomu da che igurus na ti, chontongu jirugu. O tizo tanda. Tene jikom chukba, ya shu una. Kashi tenzo ka nyinga marisi. Tan dordu na hiyana, toji de ka nyinga mari, jiba deyang ka nyinga mari, gomba deyang ka nyinga mari, chukba dan. Yana ma kuba sheji so yorgu, kuba jugju. Tegin da jikom chukba, yadan, lewe daju, jiba
1: jirgu.
0: Kukwe wiji. Teso ko nekab ge lula pento yoba rengu go, rong rong ge menju zon rir. Pecha yana sama magyo ba tenze riyewe kapsula ya shu unru go. Sheka lo, ten ya shu unru wa. Tek shuk de ka jiwa marisi. Ya shuk ji go resi. Shuk du go resi. Kashi ta juma la soba, ta longka la soba la magyo ba rengu ko ba ma jo unru go. Ko jukje de rong rong menju zon rengu go. Zubo rang yege me ba ten ma guba, me ten ma guba. Yenda ne jik zon ma gu, ko rang yege. Zubo kurang menju zon rengu go. Ten se du, chukba de ka jiwa marila, ma ko ba jukje la soba ya, yuk ji go resi. Tak nyon zogu male, tenzhe wene ko rong rong ma nyon jin, ta ma yuwa tesu ma shen lyon rur ko. O tenwo rang zhong mei ji ga ma zha song yor, teri sin tenzhe ya ma yuwa na koba puwa la soba ma yuwa na ya shu, juma la soba ma yuwa na ma koba yu, tenzhe rur ko, tenzhe ga ma nyin song yor. Wo tenzhe sa nyin ke ma resi, wo ga nyin ma resi, wo de ko rang yin ke don lemsi, kashi wo ga tenzhe zong dur ko, jikom juba ya tenzhe wo nyi ga ma nyin tari ye ca di ko, wo nyi luba. Kalu daya ka nying maris, kalu dusu dusu maan dor. Tene chima daya ka nying maris. Chima zo chewa megi chima zondore. Megi chima da ka nying maris. Megi chima dunji yu ta kakye semdo gwa na megi chima dunyong rogo. O didu ngogur zo xingu san cenre ki na ko ngle tu so sem do tamo re son san nya ma don pa ngu xio si ro go ngu ji na te san gu dong ha de zo te spa yel zo da na chi ma ma de ge na de ne ko te si ji
1: wo
0: liang sa san de ji sem ne la so de ri de tab de bo de xi na pe chen na do ban de ji tamo ku yo na me ni chi ma don ro go de de me chi ma de ma de ge go ro go me chi ma de ge na de ne me de zo ma de ji wo de ne me de te si ma jan ro go do de ne xi na wo ni le ban chi ma xiang wa de yin de zo ba ba ji ro go 조바데 발루드 솔마 밥지 데미스 정말 대현도 다른 거 아데네 데네 빠지 말아서 만나주다
1: 진짜데 돌로
0: 오 진짜도서
1: 진짜 진짜 예로 맞아도
0: 진짜 진짜 예로 막 그두수두수 뭔가 욕인 거고 데 마돈나 체르스나 가바도 부 로그인 받은 데 있는다나 전례 신조 신고 다 간단 눈차 시면서 대속은 내도서 나온 줄서 단데 데네 케마다 감발아서 봐도 디디 젠든데 도그 젠든데 춘존든데 창주라서 봐 데네 직견데 점목 가데는 가서 저기 나사서 날리니까요 저기 전부서 요거 저기 나사서 때 대야 다진는 그 주차기 규모가 레이스도 뭐서 저기 나사서 나죠 니까요 데네 라바도 젠다 코웨션의 가마자서 저데 코아 가닝 말이스 코아 가닝 말이스 준신 돈도도 쳇존으로서 안냐보도서 두토르 제고르스다 냐보지레 두소조르고 부모니가 나 냐보 냐보지지데 코 사마살레데 지과르 코아도서 감도서 폐용 복가서 대수가 파동 그러고 근데 인사드더니 코아드소 까니 말레스 까체 드라베이나 근데 디젠라서 봐 용령이 가요레 다른 잡지아리나 다들서 왕보드서 레르스 말하고 봐 만에 존은 존르송 요레 코아드서 번르지나 코아 까체 드라베이나 근데 지마 버지야 라서 봐 르주베야 누바드는 메레온 사마 만에 접다는 주고 단 세마다 요레도 코 누바드 반냠네 로자그 누바드 냠 다 만에 접다는 지 존르니 가 대이서 다지 제 곰 쇼바 야단 지바다 우 니 르바 제마 샹완 친 친 너겐 친 요고 펜조 고서로 그 참도 펜조 고 대소 고 뒤돌 마 마톤 노그 담 마교발라서 왕 파 부드는 저 요르고 파 부드는 그 친라서 동고 사저 산도 줄 마 돈에 좁아도 마셔 돈지 저 뒤돌 뒤돌
1: 다 신들로 마 봐
0: 신들로 마 저들 어 다들 저 참아 대 내가 주는 저지도 쪼치와 르그 라이 그 왕기 고 롱롱 메주 존도 저인가 근데 이제도 라이 그 정도도 너무 온지 걸면서 까이로 말이스 되네 대소 가성 내가 중요한 된다 야 사타가 메주로 저저저 손 유래
1: 맞아 생각나 봐 다다 체지 생기 밀린 전에 벼랑 쇼조 민지 칸게 민바 모라바 게마 게 가데냐 말라 벼지 소아르 비용다 손레시니 쇼란지 저 콜라 캔다다네 시비 접아들이 넘버 시멘티 내가 들리세로 되게 주셔 주셔 니가 그 쇼란자 뭐 보자 주셔도 되긴이
0: 다 주셔데 남주면 내가 저 두 남다 두게 저러고 야르군 된지 이러고 되네 다 벽서를 봤나 직반대 주진나 아 내가 소당 시송 그 내설 봤네 두돌 이야기 요래 진네 저바 니즈 니마 소저든 장조 니즈 되네 대시차 이야기 온데 지가 소가 야가 된가 군도 금해전 다니레 니레전 두돌 이야기 요래 되네 두쪽 되라 두쪽 수소라 만라바게 전함 된다 든지 요래 자세에 있는 다지 담보 군간을 지내르고 군가도 군도도 장모리서도 방금 새로 남기 장모리서도 농게 메조도 효킨 본발 바비 보갈라서 봐 카좀 들고 카좀 봐 방금 때는 남게 메조든 바든 저용서도 되네 사마도서 쥐진 된지다 니네 쥐람도 친로 이거스나 쥐람도 바비 그다 남네 따도 거세 지 바레기 그제든 거인죠 바바기 그제 요르고 다 실 롱초든 이게 바레기 그제 건죠 라바도 한좀 보고 간 거레스 한도 줘 보고 이제 내가 좀 버린 거고 한좀 보고 이제 내네 깡바도 줘 깡바도 줘서도 좀 대휴대 깡바도 뿜어도 저러고 되게 이제 줘줘야 보소죠 콤바 레지나 콤바 사이 콤바 니렘 난데 데존데 콤바
1: 콤바 좀보 나
0: 좀보 니자리데도 다 된상 다 조지든데 콤바다 여보든 요르고 저노 니스 진짜 논 콤바를 실어 세고 도미게서 단데 드르 다 간데 롱 촌도 콤바 좀보 여봐 논을 작타블라 소바 드르 메신 야네 조지조고 있는다 야네 지 된상 그 줄랑선 요르고 어든데 또 하는 돌드니켄 세준한 카레나 좀보 그래 된지는 내가 지금 다 군도 금메니가 다 직관자지 금메 되는 라바 장웬 드르 줄람데니 제바랑 가서 된지도 군도 그 줄람데 다른 야 조르도네 군가 제론 제노르 금메 돈 대세도 간다 조선자도 야 효치를 돈 돈을 대지들이
1: 지가다 서가 그 뜻을 전하는 게 된 적이잖아
0: 나서다 지가다 서가는 아주 뒤에지도 냠도 지선으로 놓고 다서 다다다 벽서와를 보면은 다니를 이래서 온데 담보 지가다 다니 디카스이나 지두가 서로도 님하고 어디 접어지 난게 매주도 냠도 되네 군가사도 베킹도 야 다운 휴레 근데 전선 때는 전람도 전주지 때는 거스나 조르제 렘바 룩 용다데 렘보치 嗯，就接着吧，没有，穷着吧，没有吧。等你就别在那书包拉手吧，家这些做，书包家，过年春节做个嘛嘞，等着做就当。等你几菜等着多过了，几米菜，三十几包等着，就俺说打扫间呢，半等着。等你就先个整那拉手吧，有时了，做生意做当着呢。
1: 嗯，
0: 他听说人家动作如果，跟着为的三下几把蹦蹦拉手吧，等着干了，就三下四下等着了，做生意等着了，你都觉得几个人？

0: ᱛᱟᱱᱟ 행접라서봐 다 행급점아라서고 된절은도규 되는 롱스부 요사 된절은도규다 추스목 루트죠 다 주부트죠 되는 같이 모르대요 주부 양세 양세 주부트죠다 되는 그이나 디스압주 되는 강반자지는 시강된다는도 강바다 사이에도 솔직 정말 신보기지 부추적 말에 된절 요사 다 사실 지부 된절 디스스와 시체사 된절 녹지 된절
1: 되게 약하 그도 저는 제시나 간이다 되게
0: 약하 그도 저로다 차바도 출라서 렌히에 치워르고 된절이 자도 되네 메드로드 냠로들이 메드로드 바비바가 고시 메드로드 설 현으로고 된절 인사도지 세존나니가데 메드로지야 답신러지 땡코신고고 된절 인도지 사자 깜 깜히에 치사라 뜻은 녹교다 줄람데 깜히에 치사 렘메사 배잖아 캉박 토르고 된절 마차바 대보 녹지도 내가 좀 모르는 거 마차서사 깜히에 치사 군바 코도 가서도 안 되고 된절지라지 되네 차마데바 되니 제단게나 내가 효기모 많이 봐 대버랑이
1: 대보시네
0: 대보진 독주대 진저링
1: 저 된카 저랑 같이 시켜
0: 된카데 두가 간저지리스나 야카사 대바게 치바게 내도서 돈리도서 치바게 내도 돈갈 돈으로 준센 텔라테네 줄람데 구데서 저저고 가버젠데 혀트데 뭐 구고스도 구데서 사본으로 구제도 사본으로 지 점하신 보여도 바게 된저 구군저 되네 캉바데서 렌셰티스 유네야 봐 착착라서부터
2: Bertang Silu Sori Yung Luta Song Tun Javi Niri Jutap Tang
3: Jong Chua Kanta Di Song Hizini Di Tang Lang Tun Noni Limur Yue
2: Sinking Namba Tata Chicha Sing Yibana Kamki Lung Tinja Di Tang Lang Tun Hibi Lezin Dere
3: Chinambi Di Tang Lang Tun Hibi Kamki Lung Tin Sing Jura Gashio
2: Nanzu Chicha Lucien Ninja Di Tang Lang Sankur Shijin Yue
3: 奇迹

0: 소수의 강리엔 세교인데 전속한 거 돈제나 시주 시고지 다 디나를 찾았는데 다 망고지 기사용디야 어 샘드레지도 걸 다 지금 드리버스 더게인이라 이티 치드바 다 하고도 간서 나가네 찾은 제 맛이 준진이 강보디 트렌드보다 비제하고도 투쟁 겹쳐버디 다 드리버스디 망고리 권은 다 딩상 변조 베게 축첩친데 봐 다 미래에게 뭐지 마당스 바간 야 미지 미니스이네 뭐지샤스 메겨서지 어딘 레기 간이든데 에 도세니 간이 사브지도 체체용도 어딘 저터네 차세니 지기 요구주의바 어 체체베 위인랭감바 어 지금 정미마 시중바 된줄은 안 듣다고 도제서 삼자를 도제 능규 지금 주부스도 갸서도바 도제만나 파수강갈 지금 라냥조 상설제 도홍 건조 망치네 생이 결의자대 망리와 다 조디 결의 제괴디 간스 내린다 남규로 된지 야부제 된 장저디 야부제 나무디 앙담 장저 다 지금 내린다네 차샤네 레디 안저기 파유기 다지 팅군디레 컴부여리 구슈여리 다드바네 카르팅도네 쪽저가드바 직전 아니 군저인게 시네 마시네 시에드 시에드 사라젠 직 정만 보고미 다직 쇼크번에 차샤네리지 안저이 버주네바 다직 마이네나 출레네나 강가미 치로이기 첨르네니 겨다제는 안저디 비제 답게 야가이고 다드바네 직 세진약바라스 마라토 잠브라토 디제 점도능 사가젠 코시네 마시네리 오 미정디 야우노 남규 야우노 어 제마 용기인다 사가제 그런저 그런저 봤죠 게진데 자제 젠 인저 야우딘데 샤두고 다된 저도 발레 뒤기 내년 안저 소진이 년저 가바이네 로스르 캡투첸 지당을 어디가도 지구래 난저 밀웅버드 인데 지기 다 공부해 봐라 김정정가 요리 당부 노스 지기 입 노스 지기 안 되는 안 되지 아 컴퓨터 주진 시스템 다 주진도 된도 안 줄 게만이 요리 추자 요리 들이 미게 라고 도담 제 조선 땅 걸스글 때 소터 추세 마전 지기 내니 용된 다과 길르샤 다로인 다과 길르샤 장래 민도진 이디 미코니 용릉용 주고 다디 된장한 줄다 라간 디고 있어 지기 어 유고기 대반다 지 미코 시게 해낸다 다들 섬단단 심이 강바 다 저저된 대반에 차산 지기 어 디고 얘기 그래 니 수십 된산 다 디고 얘기 비긴 주버 안 담고 디고 일레 디고네 다 점장 소설 고시게 뭐 도체 돈용 무슨 변조 다 변조 돈용 배게 돈에 돈 다디 내가 네 하고 싶지노. 어 개개네 전화 저치딩이 모스 그러고 봐. 또 모스디 간지 인진 지역이 섬도 동기. 당한 좀 망조는 로스케디리 밀웅보다 간지 된 두부스 개민도 간지 간가 자긴 상자. 또 저도 튼디 야고체. 그런 간가 장도 야고체. 셴신 넘기 야고체. 어디 제산데 림신 간지 변주디 배게 용바스. 도전 로스르게 당한 지직 당한 디위네 차찬이니 도와다 치로이 여기 다 유고지고 멤버 단 데블레기 돈에 있는다 어 벤주 베게 돈다 약한 건 높중 제제 당한 지직 녀동 이스시도 봐 어 이자 6고 모스잖아 디위지기 벤주 베게 돈다 카 죽스세 어디 제젠 어 카 죽는 차찬다 지당 강가 남주 교수지 어디서 총수 따따로 녀동 이스쟁 되는 차선다 강로 있는다 딜레이 더도 봐요 샤문도 배 있는다 된지야 어 사바 시즈 내매 겹젠 당은 이제 이자 세금 못 쓰지 아 레이츠지
1: 그러지 랑가리 소용도 되게 최강 저도 좋아 어떻게 단다지 샤몬다 되게 답세게 되게 단다 사선이면 좀
0: Yadong 그래서
1: 또
0: 비에 거의 고무 정도 제대 치게다 고통듯이 또 제대로 알게 총은 교체 전에 알게 계산 맵제 거기서 부채제 비에 또 치게다 고통듯이 도체 알았어 또 그래 이 책 가서 채블듯이 도체 지수지 건다 뒤집에 다 클라지 땅위에 사지 세당을 약으로 봐 하는 건 이제 세네 마세네 我住过一起，什么的东东是我都是。但起码让郎总吃上的，应当是名郎个吃的。郎个吃的。哦，郎个吃的是。对，起码我是让郎总吃上的，看他啥样应当是。那都是一个，那就多干点的，塞罗钱，就从那么点子交的，他给就吃吧。是的。那都是你，如果钱一套，那当然呢，像那大学生。
1: 创业几年前呢，嗯，修起修了对吧？嗯，
0: 那你都在。啊，这个，我听懂了吧？完了。那我就先说不接那车钱呢，俺这个他这个都是接。那工作也搞不清楚，但实际上嘛，他隔离隔离，说起过也抓到不，搞的是个，把他们几九年让年代的，九年的人些，年年的人嘛，对吧？反正上当去，老师也不去。
1: 嗯，
0: 这，可能变做当不少的，这边没弄就是嘛，就这把，先不看些样，这个，加上是我点点样，这个，怕东来的，人心的修起不了去，嗯，都像这个，像那同样的人，像这家那人，那古老的人，咱这都多，当然心的这，光在的也怕多多了，这人得俺这不点点钱。 但是你想想，种种也好了，是吧？那都是讲究了些，没听见，我都是记了。

0: 생길린지 라캉 데클린데 롱쿠가 동초 충충징니 야용제 연진 중대 시도 폐지 중대는 당거 양다비 시주당 예는 리지비 허전당 망조자 용들이 行为引发 原马归巴 시시 마제 라캉 데클제 폐지당 중캄지리 공점니 타도제 양다비 시주라더 전초터바 센터라 대위 탄산 멍멍자 로카 당라 시오니 당거즈위 탄산라 주의디 유롱강사라 조시제 니마현니 딩링당 폐지 중캄 타도지라 흉내자디 마웅제 대시 람버 공인 캠미 쉐이 여바양 천제 여바시 팅디 베종롱티닌틴리공 캄길롱티제 나당이 주비 휴람 시비레 진앙 랑숑종제 나저 삐성마나 삼주라당 머지 단주당 라캉 데클제 안저도 고라 카다시 인여비 지제 문티디 신앙 여바셔
1: 나 대부분 자산을지 내수 많지 가라서 총대 나라 대부분에 하는지 철로를 또 내가 제가 좀
2: 뭐 철로 내제 결코 전전이지 군시 심해만이 아니 그래 가서 봐 농부 비준 잡을 채 다들 칼차 사는 줄라 무교해 봐 아 진짜 대박 어 개부고보다 레슨 샤무디 교해 봐 샤미양 송롱시 广东去吧我的一道人就去嗯落住出行人就加工厂住那就忙着的建议下毕竟项目的天不能修满足不得女孩子的广州的集中广州的学校的忙着现在节目我是去先可是人家项目的阿姨呢我来的 总是没入去，一点脚不着了都。我的那个现在家门口的是，都是可以养着准备。那地头的普遍的，那么长吧，像场地的，这加工厂的，家也多的吧，像师兄的，这些个了，嘛是都当着厂加工厂结束。那点子呢，车上刚刚了。 他们是兄弟叫叫叫俺这个你修电子他做迷茫做身边面摔的安东吧我都去去他当着你钱呢可是冲着电子电不忙做一边就用不电子电不他当着俺这个他跟地轨那车上呢去逻辑给给我们边就头回能车上呢去研究这是那个吧他电脑老在车上呢俺这老早总用的 青衣的我总就是想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我这的电视台吧他电脑车上 다 댕이 남슬라워더비 윤도즈마소 두침에만제 내친기 다간신 어 냠디벤주고 토드와 차선 강보다 멍시템불지 두제샹딜
1: 사람 총대에네들 봐 레질레스겠다 닝고 저야게 체리게 좀 좀마 로마우제 다라네 근데 난 두고 살아 디가나 간주 총주 디 저간나게 체 따라야 되게 다 좀 좋아요르베 난지 봄아도 안 줘서 그래
2: 저건 예 카르셰바 당은 지티고이기 저건 지루디 다디니 부빈소라 시고 상전전신 남자다 대체 어 치시비 구주도 당제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老张专业去查经营人的，啊，这面具经营人的，建筑刚给到，他几个月，讲讲是都在弄着，当我其中一部的图片，他当他就其中一部的都给都在新建了下面呢，一门就等着，哦，一门把他弄上去，几年人都成，都成修个不崩了，他等于几天就用完了，拆上当俺这个，对着那么滚头干事，工程当一个专业吧，忙做了，谁写一个月了，忙做一个专业的拆迁，他当那里讲，用作当一个年金去当，当一起，个人拆迁去不崩，那年轻人呢，当一结束掌握啊，什么什么什么的，我当的，哦，电力厅门都。 啊，家对经营什么什么，忙着的，即将创业没完了。那当当俺这一起，老那群众一年这一了，啊，这建国老建筑公司里个年着，那工程当也不把钱都钱，基本给进去当，发不到当俺这赔了，经济动员的呢，他们这个就是全部都钱的，个人全部也是钱，忙着干个定着，能给完。那人家那家上那的，俺这种工程当的。 他讲的是书记来，多钱当书记来，钱当钱，几个人吃什么，当做几个都钱，全都不买。那地头吃什么人，什么定呢？啊，那都钱来到地方地震，那忙着的了，上了六十也不是给中国共产党一个人，我当然是被迷茫的，他一心加入去做，给中的，他个人吃学了去，都钱也。

0: 지난아바도 조보 촌촌여다 다송체지님 심바든나 부종롱칭인치리콩 단계롱칭제시비라인치비렌칭티시 샬롬문튜오기렌칭님说
1: 시비 综艺
2: 시비 综艺

0: 대라도 그렇던 테픽. 된적 기바 요리스. 대인들 난소 용달아 좀바 타르신 비기 치들로 아니 제가 제바 인생교. 취직 기바데 좀바 타르신 바. 다음에 이제 니고 논을 그 취직 소소량이야. 시락 기바 요소 요리. 어 괜찮으나 차시바 되기 아 되니 아 샤슨도 와데 난 타두이 바 된바. 안 자야나 샹서바 되기 아 아니 마리브 뭔바 타지 세네 랑니라 시락 나와 지버시 바. 야나 시락 나와 토버시 비기 기바. 따이와라 샹서바 되기 아니 윤도 토몽그리니 바르테 바탕 아 토몽리니 지텐지 바테 바다 옌아다 슈로바 강사 지즈중 근데 그 미사 기바요 데메 아니 랑 가든치 게위기냐라 전소 전소와 아 아니 옌아다 랑 강 퍼즈수비 그더니 옌데 대소 소마 인중잔라보데 게위기니 바르테 바 와다 근데 그 시라케야 기바요 데다 돈나 데다 참막 샤시바 되게 자위찬이 아 아니 강한지 그 순지박이 이용돼 짬바시발라 아니 받침문주기 기바대요스 대인들 신난디비 매이 삼반난장 드스 세렌다다야나 신난디비 매다라 한드지 리타게 받침샤와 미니소스 예수만 나이지 아 아니 여담발라더니 제발제발대라더니 신난소바다 신난디기 타라더니 아 아니 좀발라 받침문주와 대르기 기바요스 기어리 아다 대소대 아더니 최제국어대리
1: 진주 세만만대 틴진다 러뷰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세만 지비에 롱진다. 생긴 세만나라 가든샤.
2: 지저 라상 우미 치다리. 총자 리시 중지 체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찬더. 쉰제 생기 봉위 시송부.
0: 드네다 예바도 처리잖아. 다 좀바 단자와. 좀바 단자. 대인들 공들었더니 취재 근주를 보나 찬니스 찬찬이 아니 주시지 있으나 아니 라빠 근주 연전진 리시마와 남주 제 민주 제바 근주 이기 조라 해버샤스 세니 아니 다 좀바 단자 그 아 드니 쇼라가 지대야 랭귀어 니다텔라 되니 아니 니다데 저러잖아 아니 아 라지스 차조비 라지스 원은 네가지 좀바 단자 그 칙대 그 대한테 간지리 있는다 라빠 근주 연전진 히비가서라다 네가지 라바스 라바세야테 다 낭바크 미니히 야바이나 아 라비 라바 롬보치 슴세니 라바 쳇은지 라바당 라바 띵엔지 라바 라바 히르지 라바데 라바 쏜여바 데다베 라바 슴 쇼레 와자마이 바 라바 슴 요즈 주바 라바 슴 차창 끈지드니 이마 아 이자다 오 데치르즈나 저바 오 라바 탄지지 인자마 리시마나지 제히베까지 리시세야테 아 다시방 그 자유찬히 야바이나 아 슈로바 그더니 리지기 용대서 아 디는 자가지 슈로바 자제그 아 지루대서라 디니 리지 예스니 지여바레 아 리지 예테 자위 찬이 해바이나다 자가지 나가세 그더니 아야나그모 파피 머리께서 그 아 아니 따지니 아 디니 랭게 디니 자가르 습바이웨 아 디니 그지니 지니세 디니 리지 코론지 깨라 아 아니 리지게 그노나 틀라치레스나 아니 베다스 아, 대전이거든 간소 저 대저시 바이나 아, 아니 히바다 싸와다 르바 어텔로 거기 바리 대인들 자이 찬이 리제 히바데 코로자 도비 왕다 담바이나 잔제제다 리제 예세야 담바 야나 미사게 참찬나 리제세야데 니가라 거기 갑텐데 요바리 다음에 니까지 리제세야데 자 동주 왕 담바이나 아 잔제제데니 리제 예르 관리 리제 게르 강레세딜 니제 리제 니츠 리제 최신 리제 스승 리제 세네 와다 리제 되라 예요 바래 대근으로 딱 니제 리제 따바는 선 바이니나 니제 리제 치제 진제 세네 자유체는 꼭 치제 만 보지다 쇼리 제기가 받는 진사래 다 대근으로 쪼대 아 다 가르쳐 그러고 다 쇼로 와질 하대 소라 되바다 대소라 다 고로 손대지 치라서 버튼 치제 만 보지 쇼지도 드비까 된제가다 요지 사래 대랑나 좀 니제 리제 세효래 니제 리제 세효래 대인들 대세관 땅 땅바이나 슈로 응이지 다 로지동 아자 가지 아 아니 토 담보는 리지게 그는 담보 니지 리지 되시고 인자게 되네 님바는 인지 리지 세드니 인지 리지 르인지 세니 자위 찬이 니지 리지 다 나데기 찬이 고 쳇바 메바다 다 왠자 디그노나 다 모치와지 다 니지 리지 지 난데 데서 쳇 디니 아 데서 좀 쳇 디니 난데 데서 쳇 라니 다 치그 대조 그 찬 또지 그런 제니다 다니 아 대조대서 파 제니도 단 대조대 지식 거리 저기 아 봐야다 내가 인지 리지스 와서 맞다 죄자 땡기 차니 아 땅이 지리지도 찍봐 호산한지 대바다 단 대소 라서 봐 아 된적 난데 아 뒤에 뒤세기 차니 해 봐이나 니제 리지를 또자 쇼아래 저런 게 이제 뒤래 지 또자 지 shurungi ji tireta

0: 워고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이 드린제도를 쓸 때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천리나 워캬니테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에 그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땡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투보여 상기히
2: 워제제제 롱진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 거의 챙 거만 혀를.
1: 야녀매. 저러 누도 채셔래.
0: 야 누도 채셔래. 거의. 에. 야 거의. 취다 로마준다. 년절하면.
1: 제불이에나. 나오 세고.
0: 거의. 다 최순도가.
2: 가서 라스 화이 즈마코.
0: 네. 네 저거나. 내가 살리리.
2: 화이 즈마코.
3: 에이 화이.
2: 화이. 화이.
0: 냠마노. 화이랑 엄만 저거 산게. 저거 요 내가 세지지다.
2: 가서. 네 체라 쿵게. 제 쇼코 저다 발라네. 라사 치도 무슬로 세서.
0: 네 생기 너 최슈. 가서. 로사지 쳐. 쇼컨 저도 바코. 최말래나 최래들. 네 대리 최세네. 看你 从
1: 这个，嘎总，等俺俺小根子都，可啷个就一直一马去，热得得人，用小根子都给，就可啷呢？俺身上我是谁的？俺就，明年去研究一马去看没修。去
0: 哪里去？小根子都把可打算干了也得。
1: 嘎总，去要将茶馒头，去小根子在哪里没事了山上，去打上可干了也没去哦。
0: 七岁年啊，俺们厂把点账没，你去俺小根子都把人拖出来，爹地岁数来，妈你开有钱也，可弄了很久就赢。
4: 嘎总，打入药检查，小根子大个，缺口拉恁们山上我去是不是的？去打入看没了哦。没事了，嘎总给，去没错了，老年全部少爷了，日得去三代机，俺可了年家难不做三套衣。嘎总，缺口我你们操动。
5: 俺若你半年一不饿了，大娘，带着俺去菜场动，大龙叫把门过来。
6: 肉，肉不肉？
5: 没事了，要不然就把，要不然就。哎，眼睛俺就送去带我妈去等的，俺那两个钱包去两个桑拿，搞搞的我妈也凉。
2: 李医生，你们家地从哪多给？打把车去带？你老弄这差些。哈哈，
4: 哥子，原来从这看的普及带，你们来把了，先月比大了。哈哈哈哈哈哈。
2: 哦，给给，哥子，我们得坐几年坐车的？
4: 坐车，没坐大车，几九没里把车，人家最高价的坐车。
2: 哎，
4: 哥子，咱俩先坐车都，人工打针先给，先干牛车了。够我了。
2: 俺做某种个大把老爷呢，大把顶住西桥的。哎，别啦，工人干都给大把来嘛多，这车为啥个接？哪吒干通开，大地干哪绕着？
4: 哎，哥们你们，到这去谈，去弄土产嘛弄，地摊，俺当没事了呢，这也先拆了。
2: 哦，就是他去要不紧张进修。
4: 干什么人呐？加个啦，你阿公今年上着呢，工人工当真能混得远呐？
2: 空给家家了，又被打着跌倒，一路身上。等到现在，俺做车主，你个人做头皮，打着也用着。对，那在他这些头皮，他些要不急着。公公你妈了，你爸来很多那车。
7: 公公你妈了，
2: 爸了。

0: Böch yungla nzombo linna chet. Nzombo linki nyamnang böch tsoro. Gwanyini tata sen yibandana, böchong longchin yinchin likungja kongki longchin je.
1: 让世界倾听西藏的声音，让西藏感受世界的脉搏。您正在收听的是西藏广播电视台藏语康巴话广播。
2: Tibet Radio and TV Station。
3: 主播那么做，想让孤独单人写这的喜悦，孤独单人的呢？Pelun tepa shiba tinye. Gudu talen di juji nyingpo na, yinsan tunbi tupo sezon jali laba shibye, ndo duna nongdun sebi nilu shi tinye. Tena sindu linji na, pelun tepa shibye gudu talen da to tupi sindu.
4: Oye! Oh, mazu tinga mando tata jes! Oh, gangu nos! Ala wachebe, dari pelun chi sumji lenga zhoye. Digande, ngare chi nyiji tapsi jitubje. Hale, yo yo yo zhogo. Oh, ale de. Lengye so, ta tingsan chizo di gang le ya, le ga ga le kashu gang ime king yuwe la. Su nan da, su nan da je, su nan da. Te, konga su ye di tis, pulu di ye di ba da. Si da ta, tangdo pulu ye du zane. Chile nya, ibo nya, halama su wei. Pelu maya guna kide nyene zhidong shakachi buko la. Wata shukude pelu chuya ge tuzi simso na anni yi na pelu ya toyan ga pachi le nya ebo nya jeba la. Ta kharabu. Ta kina so changkushi ebi na nye ge lo shi gong la nganzu shang ge duo zong le pelu gomu chi sung ya dami. Ta titu ya psa na le poa bi sura shes gwa. Ta yi na chi ne lungba chi je nyi ne rongba ga anni ge shi shi ma chung.
5: 他连那罗西西的主顾位东东居住国民弄过接着这里俺人能俺们直接本来的连个亲那么多弟弟阿姐弟弟小大姐阿姐永远阿姐吧永远阿姐吧但是弟弟呢他本来你把他包出亲大吧你俺娘包出他主顾位哎呀他估计我他本来是得连把他媳妇来给他看吧俺呢好弟弟 大姐，你得说些俺心里的面子啊！
6: 对，经常让你骂些面。
5: 阿廖，我这边说些我们两个都别看到啊！
6: 都别
5: 啊！
6: 嗯，看到这，对。
5: 啊，没喂，本来吃素吧，忙到吃素，一直到六月忙不过。对了，阿廖，我这边看到看到啊！
6: 看到，
5: 看到也看到，对。
6: 阿廖，
5: 那么小姑娘的本来能把看到看的看见吧？
6: 啊，这没的呢。
5: 对的，其实都是俺用本来的这些，俺掏钱那些钱借他的全部。
6: 啊嘞，你什么？其实都是俺本来买着呢，多做的，看到这个当家，大概那个老意思。
5: 喂喂，更久么就马上喂。对的，对了，当多做那里是呢？哦，过去做你本来技术的主要是马上么多，我的多做弄两块钱，俺用本来是打人不过。
6: 啊你，
5: 对的。
6: 계주고르제쉐과계주고르제오하고송아지간다되다단데님놈줄뜨기뜨기지쇼계시모서계시다노소니엄사가서가라되와하이다죠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4: 我们用宁静给大出去，我用本来的追你个。阿列哟哟，我这不啊，这个这工作钱干啥？钱上交工资就完，阿列上去弄的。阿列哟哟，交不的，交不的就是。阿列，我罢了。不是钱上大个罢了，不是钱。爹，爹，莫喂，不给的个话的。
5: 不给把书不给些，阿姐，不给把书不给那只，你得都别留下耶。我又不给，没得没钱，跟着走啊。
4: 不会，连接住死的，阿姐讲俺的，就给死命都给了。阿姐，你这没阿姐，你怕俺了？
5: 阿姐，出门没事。
4: 来
5: 不？
4: 啊，
5: 那得来用着。
4: 我把着。
5: 着。哎，
4: 对的。
5: 阿姐，他啥子没叫的这？你住。 거.
4: 카메 카메. 따뜻다. 어, 수수 죽게 여러 죽어가 리 마소제.
5: 아. 따뜻해. 알레 와치레 보. 아. 보소살레. 데 어, 죽게 여러 주선 아.
4: 오빠 왜 나래 죽게. 처음에 마시다. 딜레 카다 디케스다.
5: 카다. 야.
4: 아, 하이. 두식 봐. 뒤에. 두스크데 도소 니라고 차스 갸나라 맹한 조규 미리 등문을 센 딱만 봐도 애네
5: 아하지 니엠부그리 이제 나 빨라졌어
4: 아하지 다 처음에 마시 딜레뛰다 드리 빨리디라로 하잖아 너뉴 누구 전에 무해보고
5: 여 여보 내단 무해래
4: 어이야 와도 줘
5: 여 줘
4: 드셔 다리 슉 교수.
5: 여기 다리야 이 슉 야도.
4: 응 이도.
5: 어 인도 하셔.
4: 치숨 치숨 치숨. 슉 교 슉 교 슉 교. 치숨 치숨 치숨. 슉 교 슉 교 슉 교.
7: 어디? 빠사다 비디.
4: 예예예.
7: 지라니.
4: 어 언니 도서 괜찮아요.
5: 아 네.
7: 야시다 야시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쓰라지 있나 산. 고가도 맞네 미 숨숨이 나지 슉교
5: 생해서. 아니 아니가 치숨 치숨.
4: 아.
7: 치숨아.
4: 대기 공장에 치숨도 고. 아니 언니가
5: 치숨 치숨 치숨.
4: 파규 파규 파규제.
5: 파규제.
7: 눈치요 말이네.
5: 아.
7: 근데 맞다 맞다.
5: 알았어 알았어.
7: 근데 맞다.
4: 야 알았어 알았어.
7: 잠깐.
4: 알았어.
7: 어디? 빠사랑 라고 가르쳐줘.
4: 그치야
7: 그치
5: 어떡해
7: 어디야
4: 맘바 가사 앞자가 진짜 차수
7: 어디라 된장 수소 맞지
4: 치사치
7: 다 너리 지나니 톱자하고 자 니 나는 학부 림을 거제게 대줘
5: 아 시부 치수
4: 아
7: 치수 아
4: 맘바 떡이 공자민에 치수가 대줘 제주
7: 다 너리 지나니 니 나는 권주인다 흘러져 들라
5: 흘러져서
7: 都怎么死的俺做肉桂巴了多几件大瓜的俺来不送去地上在这十五几米中啊走我这来的给你的我一张弄的话我的手机了就叫我这得了这什么的弄的呢这什么啊这卡些弄的出来这卡些个搞把车的这住上去弄的话啊不会啊我这是这住上去的
5: 계승아 치주라시다이네 니 북진적스러져다 와당 못하시게봐
7: 어찌라 디질 북지주도 가네
4: 북이봐지
7: 가상 언니 죄도 북민도 가네
4: 디디 또 매매해봐
7: 아
4: 맘바 맘바 뜨즈 니에스나 북디기에다 니라고 매주지에 미리 또야 가지 거기서
5: 오네
7: 망고 대체 거야 가려야겠다 너도 대샤 면준 게네 여러분
5: 아씨 또줄라 예쁘디 매주 개주스타 대제 마키에 메시길 기시 메리 추숨 주니 왔다 마
7: 메시길 우주주 드라 마도다 클리지시 정말 마도다 마도 마도 클리 마도
4: 도조 니 락부들레 메리 추숨 주지면 잡으면도
7: 다 드리 차라니 가래 추숨 추숨 가세 머신에 빠사랑 라고 근데 차려 아
4: 아래 두세 차봐 가산 나 아빠 친구 아니 레지가 야자 원래 야 사바다 형고 이제 사바디 야주 야 내주 야지 내주 야지 안가 레지가 낸 게 다 쇼 마사지 락 차바데니
5: 뭐 아 대쇼 대 같이
4: 소다 야
5: 가다 가다
4: 아지 락 차로 락 가다 가요
5: 아지 뭐든지
4: 아래 와 두세 차봐
7: 아래 락 차죠 디 말해
4: 와 누워 제서 디 봐 닥 봐
7: 아래 다녀 시내하고

0: Boss, kira ni dirinde böyle ne kayıyorum dedi ba. Ta yeni re mare.
1: İbe sresi, mende sresi, ilam be sresi ba.
0: Ne lo şi kol ya böyle çesim de ne kayıyorum dedi ba. Tam uyu dedi a.
2: Mui,
1: mui.
0: 干什么不给他？别乐队什么？哎呦呦！包总啦，今天咱们到你这身上，我用别乐队赚来的，给自己的别乐队赚满了，你不买点呗？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2: 중국 대사
3: 중국 대사
0: 다 저러니 가르쳐 줘봐 이게 라고 쳐주지 이게 부구유구지
2: 도저 다저디 불리딜리 해체도 라이
0: 불리하고 나 샤르디야 럽나 다가 럽은
2: 도저 진짜 기박아 다티샤 불리 야동연리 불리 김부중연 와치박아 되네
0: 빙사치도가 오늘 내 집 진짜 망고 요리 다 이네 네 저러니 그 별로 되게 메시 시험해 봐.
2: 제사 제사.
0: 뭐냐 제 나 저러니 국민들 야 고해 고르매.
3: 라. 야 고해 매라.
0: 어. 디디데 빠사라 마자죠 창라도 지기 봐. 디디 슈네 저러니 나 커서 룸에 치숨도 촉 되지 떨어져 그래 삼제. 네 저러니 국민들 야제 니 총게 마즈나 담인다.
3: 마즈나라.
0: 네래 저러니 국민들 거기 치듯이 내가 용거 삼제. 다들이 저러니 라 별로 치숨도 뛰지 임바 마세. 로시나라 치숨기 사베 쳇사 치니데 냠도 죽인다
2: 쳇사 치니
3: 치숨가라 치니도 네 치시
2: 아티 뭐 치숨가라 치니도 네 안에 친
0: 어 다디디디 저라니 은지 럽젠데 파 날레선 차
2: 레스
0: 저라니 데시다
2: 레스 레스 레스
0: 드리니엔 데 저라니 무마 친가 죽인다
2: 야모 욕도 내나
3: 요요 我爹咪，我拉不过几句干什的，我也不过几句话嘞。不，
2: 啊，
3: 爹是的，
2: 干都。
3: 哎呦，我的，哎，木头这多种鸭蛋。
2: 啊，这一当初嘛，拉这点点好吧？对哒，但是我用我的，我用个草脚子，我用我俩不过几句吧。
3: 啊嘞，差不多不，差不多。
2: 多少？大金子，多钱呐？学一把了。
0: 我这真正没事的。다다다 라야 미츠도 차요. 너도 총대기 맞은 조심히 가래. 제가 팅아디가 랄 패쳐부터 그러다.
2: 패쳐 봐. 암 드제네 패쳐부터 해 보라.
3: 도줄라. 그지치. 진짜 남균이 아주 유미 강가. 차로 나이 넘라. 네 유미 강게 섭시제. 긴다 그지 치슈에 있다.
0: 어지라. 아주 퍼유 집이 미리라. 로튼베 초고야리. 빈주 집회 지로 맞잖아. 가봐 요그래.
2: 진짜. 생겨서 说不也不是呢，哇！你这就胳膊骨了，哇！托起着不，牙齿着不，
0: 是我是我是我，
1: 一心准备着不，身上加了哈巴。